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파라홈 쇼핑, 드디어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여행 상품 들고 왔습니다. 저는 호스트 박원희입니다.
3: Hello everybody, nice to meet you. I'm Daniel, a travel expert and the MD for this product. And I'm excited to be joining you on today's special broadcast.
2: 네, 오늘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끝내주는 여행 상품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어떤 상품인가요?
3: Today's product is an amazing travel package that'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It's an incredible deal that lets you tour Europe in just 3 days.
2: 여러분 설명 들으셨죠? 유럽 여행이 단 3일 만에 가능한 상품. 불가능해 보이나요? 자, 무박 3일로 유럽 여행 어떻게 가능한가요?
3: All right. First, you leave the airport and fly to Paris without sleeping. Then, you keep traveling by bus, crossing bord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Since you never stay at a hotel, you can save a lot of money on accommodation.
2: 네, 그렇습니다. 무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호텔비도 제로, 식사비도 제로. 유럽 여행 지금 당장 떠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3: As I mentioned earlier, this i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so you'll need to order soon. Shall we give it a shot?
4: 대니얼 씨, 지금 방송 중인데 원샷이라뇨. 방송 매진시키고 디프리 가서 원샷, 오케이?
2: 자,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품 탐나네요. 저도 주문하고 싶어요.
3: Exactly. How can a travel package be this cheap? Come on, give it a shot.
4: 아우, 아니 자꾸 원샷, 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따가 마셔요, 오케이?
2: 자, 여러분,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 계속 주문 전화 주세요.
3: Everyone, come on. Let's give it a shot.
2: 오늘 배워볼 표현. 한번 해볼래? 영어로 뭐라고 해?
3: Can we give it a shot?
2: Can we give it a shot?
1: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뜻입니다.
3: Give it a try와 바꿨을 수도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Give it a try는 새로운 음식이나 운동,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해보자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무언가를 권유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Give it a shot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직 해보지 않은 일처럼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도전할 때 잘 어울립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한번 해볼래? Can we give it a shot?
3: Can we give it a sho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5: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6: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5: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6: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5: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7: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omorrow is the day that the Busan Museum of Art officially opens. Having fully renovated its exhibition halls, storage facilities, entrances, and visitor amenities, it is also unveiling a fresh slate of programs ranging from an international exhibition questioning the future of art museums to exhibitions reflecting on Busan's history and memories to really dedicated exhibitions for children. So today, we sit down with Mr. Seo Jin-seok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Busan Museum of Art. We're going to discuss what has changed, the new spaces and exhibitions visitors will encounter firsthand tomorrow, and the museum's upcoming transformation. 네, 오늘 제 인터뷰에서는 서 진석 부산 시립미술관장과 함께합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만나게 될 새로운 공간과 전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부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him in the studio. And as I mentioned, tomorrow is finally the day. Having completed this long journey of preparation, how are you feeling on the eve of the reopening? 네, 바로 내일 부산시립미술관이 다시 문을 엽니다. 긴 준비를 마친 지금 재개관 앞두고 어떤 마음이신가요?
1: 저희가 재개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미술관 구성원들이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요.
0: 네.
1: 지금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공립미술관이 이렇게 재개관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만큼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계 인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
0: 네.
1: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0: 네.
1: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네, 긴 준비 끝에 또 시민들도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내일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이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over the past 2 years, numerous staff members have poured their hearts right into the reopening of the Busan Museum of Art because it has been an unprecedented, right, large-scale remodeling project in the history of public art museums in terms of both duration and budget as well. He honestly admits to feeling quite nervous, and it is. They have prepared for a long time with a lot of effort, so I'm sure it's going to be great. And through this reopening, what is the biggest change visitors will feel? So could you also introduce the newly transformed spaces or facilities that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네, 이번 재개관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가장 크게 느낄 변화는 무엇일지, 또 새롭게 달라진 공간이나 시설 중에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부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이 바뀌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바뀌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2년 동안 재개관 공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낙후된 시설 보수 보완이었습니다.
0: 네.
1: 저희 미술관이 28년이 됐죠. 그리고 단일 규모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미술관이어서 아무래도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 노후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공사가 필요했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대 미술관들이 사실은 미래 사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형 미술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형 미술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건축적 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건축적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리미럴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계 해체성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모든 구조를 해체시켰습니다.
0: 오.
1: 그래서 굉장히 탁 트인 안과 밖에 경계가 없는 낮은 곳과 높은 곳이 경계가 없는 그런 시공감각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0: 네.
1: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가변의 유동성이라고 해서 트랜스포밍 스페이스라고 하죠. 기존 저희가 과거 저희 부산시립미술관은 군도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섬처럼 이렇게 방방방방방 분리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로 다 합쳤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저희가 건축적 이 어셈블링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기능적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래서 공간 자체가 언제든지 기능에 맞게 저희가 가변적으로 트랜스포밍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멀티컬처럴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문화의 다면성입니다. 이제 현대미술관이 굉장히 실험적이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작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희가 모든 장르들, 그러니까 하이 아트, 로우 아트라고 그러죠. 이게 해체가 되는, 그래서 뭐 디자인, 공예, 패션, 공연까지 이런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편집실이라는 공간이 또 1층에 마련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저희 미술관이 과거보다 더욱더 이렇게 열린 플랫폼으로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미술관에 갈 때 작품뿐 아니라 공간이 어떻게 열리고 또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modeling was twofold. So first was to repair and improve aging facilities that have surpassed 28 years. And second, to conduct an architectural experiment proposing a new museum model tailored for future society. And with that, he highlights three concepts. So first is the dissolution of boundaries through a liminal space. So creating an open space with no visual barriers horizontally or vertically. Second, he mentioned adaptable flexibility via a transforming space. So moving away from dividing rooms into a single cohesive open volume that can just fluidly change according to function. Before it was more like islands, but now they are all connected in some way. And third, cultural multifacetedness through a multicultural space where a cultural concept store on the, he mentioned the visit

0: visitors can enjoy not only just contemporary art, which could be a little bit difficult for some people, but they're going to be showing design, crafts, and performances together, really becoming an open platform for all. Well, along with the visible changes, less obvious museum functions such as storage facilities have also been enhanced. So let's hear, in terms of preserving and researching artwork,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이 관람객 눈에는 좀 잘 보이지 않는 미술관의 기능도 함께 개선했습니다. 작품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측면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 미술관의 정의가 작품을 소장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대중들한테 전시로서 향유시켜주는 게 미술관의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수장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미술관이 약 3천 점의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수장고를 좀 확충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간을 조금 더 늘렸고요. 그리고 또 항온 항습 시설도 저희가 조금 고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좋은 작업들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게끔 좋은 조건에서 저희가 개선 공사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2층 전시장에 상설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룸이라고 해서 이 전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시립미술관은 부산 예술인들의 버팀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저희 소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지역 미술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연구 기능을 하는 공간입니다. 연구를 해서 부산 지역 미술사를 세계 미술 흐름에 또 다른 위치로 정립시키는 그런 끊임없는 연구와 전시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룸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런 연구가 또 쌓일수록 부산의 미술이 한국 현대미술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So he highlighted that the previously insufficient storage space has been expanded to store more collection works safely. And as we talk about storage rooms,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museums and artwork. With major upgrades made to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ystems. Also, he notes the creation of a brand new permanent exhibition space. This area serves both as a venue to display the museum's collection and as a research lab dedicated to local Busan art history. It is designed to continuously investigate where Busan's arts and culture stand within the broader currents of contemporary art history, actively sharing those findings with citizens. Sounds quite interesting indee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Seo Jin-seok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Busan Museum of Art. Now, along with the reopening, visitors will be able to enjoy a diverse range of exhibitions. Could you introduce what exhibitions are opening, along with the key highlights to look out for in each? 네, 재개관을 함께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각 전시에서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부분도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희가 총 5개의 전시가 동시에 열립니다.
0: 네. 네,
1: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전시라고 하는 것은 두 전시가 있는데요.
0: 네.
1: 저희가 2층과 3층에서 열립니다. 2층 전시는 제목이 좀 다소 긴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0: 네.
1: 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한국의 근현대 어떤 미술사를 재정립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그리고 뭐 6.25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예술이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고 맺어왔는지를 연구해서 보여주는 전시고요. 우리의 주체성을 사회적 주체성과 함께 미학적 주체성을 정립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죠. 2층에서 열리고
0: 네.
1: 약 250여 점의 작품이 출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은 또 퓨처 뮤지얼러지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2층이 과거와 현재를 정립을 했다면 이거는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전시입니다.
0: 네.
1: 아마 미술사적으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8개의 미술관과 우리까지 합하면 9개죠. 공동 기획을 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또 미래 향유자를 위한 새로운 미술관의 역할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전시를 선보이고 있고요. 이 전시는 굉장히 선도적인 전시로서 저희가 포럼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루는 전시가 2층, 3층에 있고 또 저희가 1층이나 또 지하에도 또 다양한 전시들이 같이 연계돼서 열릴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과거를 돌아보는 전시와 또 미래를 질문하는 전시를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세계관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0: 있잖아요. So he notes that a total of 5 exhibitions are opening simultaneously with the main exhibitions located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 So the second floor exhibition seeks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and practical engagement between Korean contemporary art and society amid the dynamic currents of the modernization by the other. Spanning from post-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through the modern era, he has prepared about 250 different pieces for this exhibition. And on the third floor exhibition, called Future Museology, explores the new roles and functions of art museums in future society, co-curated in collaboration with 8 other art museums from around the world. There's going to be more on the first floor and the basement floor as well. So much to explore once they open. And the exhibition titled 안전기지 is also prepared for children, offering an experience quite distinct from the traditional idea of an art museum where one quietly walks around just viewing artwork. So what will children do in this place and in what ways will they experience art? 예, 어린이를 위한 안전기지도 마련됩니다. 미술관을 조용히 걸으며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더니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경험을 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게 될까요?
1: 아마 동시대가 창의 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죠.
0: 그렇죠.
1: 그래서 미술관들도 지금 뭐 단지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특히 창의 예술 교육기관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어린이 갤러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전시장이 있고요.
0: 네.
1: 여기서는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아와 관련된 전시를 하고 또한 그거와 함께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안전기지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시의 주제는 동시대 이제 유아들이 어떻게 애착적 관계를 형성을 하는지, 과거와는 다르겠죠.
0: 네.
1: 과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물질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인형이라든가
0: 네.
1: 사람이라든가. 근데 요즘에는 비물질과도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세대죠.
0: 뭐 네.
1: 알파 세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0: 네.
1: 네이티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착적 관계를 요즘 유아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두 명의 또 예술 컬렉티브 그룹과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린이들에게도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또 생각해보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today's art museums must evolve beyond simply preserving and just exhibiting works to becom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that end, the museum operates a children's museum in the basement, providing creative educational exhibitions for young children along with diverse learning programs. For this reopening, they prepared the exhibition titled 안전기지. And Hicks notes that while attachment in the past centered primarily around physical subjects, right, like tangible objects, today's generation alpha, we call them, forms bonds, attachments with immaterial subjects, right? We can think of digital environments and whatnot. So he explains that this exhibition will explore and present these generational shifts. And ahead of the reopening, you selected new docent and conducted professional training. So what preparations have been made so that citizens unfamiliar with contemporary art as well as foreign visitors to Busan can comfortably enjoy the museum? 네, 재개관을 앞두고 새로운 도슨트를 선발하고 전문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현대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나 부산에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도 편하게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1: 도슨트의 역할이 크죠. 저희가 커뮤니케이터라고도 지칭을 하는데 전방위에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도슨트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더 강화를 하고요. 도슨트 분들의 숫자도 더 늘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쉽게 만나기 위해서 저희 메타버스 미술관도 개설을 했습니다.
0: 네.
1: 뭐 2년 전에 만들었지만 저희가 더욱더 고도화해서 전 세계 그 누구든 저희가 PC로 접속을 하면 저희 미술관 내에 와서 작품을 감상을 하고 또 소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AI 도슨트 서비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물론 대중과들의 다양한 그 접점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0: 네, 네. Absolutely. So he notes that the museum has established a sustainable system to train docents and, of course, helping citizens understand and approach the artwork with greater ease. For international audiences, he explains that they have further upgraded their metaverse art museum, allowing users worldwide to experience the exhibition anytime in virtual spaces. Now, could you introduce what discussions will take place on September 19th, the 2026 BMA Future Museum International Forum? 네, 9월 19일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6 BMA 미술, 미래미술관 국제포럼도 열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지 소개해 주시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1: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술관이 재개관한 이후에는 미래형 미술관을 지향을 합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향유자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퓨처 뮤지엄 포럼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전 세계에 다양한 석학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래에는 어떠한 미술관이 출현할 것이며 어떠한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확장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또 그 데이터가 다 바탕이 돼서 저희 미술관에 적용이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이런 포럼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0: 네. 우리 부산이 미래 미술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직접 이끌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2: So together with global scholars, the museum will continue researching a new museology, namely the future roles and functions of art museums, and will consistently sustain these efforts through ongoing forums and exhibitions. And for our final question, as a public art museum representing Busan, what role should the Busan Museum Art play? And with this reopening as a turning point, what kind of museum do you aspire to establish moving forward?
0: 마지막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부산시립미술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으신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이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0: 네.
1: 이제 유토피아의 미래를 저희가 꿈꿔볼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지금 불균형화된 세계화 시대고 또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있는 시대에 저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예술을 통해서 저는 아직도 소프트 파워에 힘을 믿거든요. 세계 문화계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단지 지역 미술관을 벗어나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류, 소프트 파워를 통한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랑과 또 관심과 응원을 필요로 합니다.
0: 그럼요.
1: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0: 네. 결국 세계적인 네. 미술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분들이 얼마나 자주 찾고 자신의 공간처럼 느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So the Busan Museum of Art aims to grow beyond Busan into a cultural centerpiece representing both Asia and the world. And to do that, we need all of our citizens supporting and loving the museum.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Seo Jin-seok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Busan Museum of Art.
0: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서진석 부산 미술관장과 함께했는데요. 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Alrigh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Remember You by Paul Kim.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and it is time for Youth Friendly City On Air. It's a special segment co-produced by Busanjin District Office and BEFM Busan Yeongo Bangsong. Throughout September, four selected youth reporter teams from Busanjin District Office will join us every Wednesday. They're going to be taking us straight into the field to share their thoughts, real-world experiences, and authentic stories of building their lives and dreams right here in Busan. 네, 오늘 이 시간은 부산진구청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 만드는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입니다. 부산의 청년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서 고민하고 부산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Kevin님 saying, what is this? I gotta keep watching, right? We actually have three guests here in the studio. I think it's our first time in this studio. So for the second episode, we're joined by the reporting team, Nikang Nikang. So we have three guests, as I mentioned, in the studio today.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순서고요. 니캉 네캉 취재팀과 함께합니다. 너랑 나랑의 의미를 담은 경상도 방언인데요.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이 최고!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쭉 살고 있는 토박이 청년이자 지금 남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명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 부산관광공사에서 일하는 리턴 청년 이성지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이 좋아서 이주환, 지금은 부산의 갈매길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세 명이 니캉 내캉 취재팀입니다.
1: 와, 반갑습니다.

0: question. So send those messages away. 네, 장문 100원, 단문 50원에 요금이 발생하는 문자 샵 9050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부산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 방송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부산 청년을 위해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당첨자는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부산월드와이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text those to #9050 or you can participate through KakaoTalk message board or by leaving a message on our YouTube live chat.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board on BEFM Busan Worldwide website. Now,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the voices of youth living in Busan from native locals to returned locals and newcomers, each staying here for different reasons and facing their own challenges.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니캉니캉 취재팀인데요. 네. 앞으로의 청년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문화기획을 하면서 청년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저희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0: 네.
2: 네, 저희가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난 분은 청년들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나 청년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 공간, 청년 작당소의 성현모 센터장입니다. 이분은 지역의 대형 축제를 일궈온 베테랑 기획자입니다.
0: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So the reporting team met Mr. 성현무, Director of 청년작당소, which is a cultural center for the youth, and he is a veteran cultural planner and mentor dedicated to supporting young people. So what was the first topic you discussed with him?
0: 그럼 부산 토박이 청년인 명선 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저는 지역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다 보면 서울과의 정보의 격차 때문에 오모랑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성현무 청년작당소 센터장에게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3: Right, so first she wanted to hear a local native's take on their concern about the information gap between, of course, the Seoul area and Busan as well. So here's the interview.
4: 저는 현재 청년 작당소라는 청년 문화 공간의 센터장과 그리고 고신대학교 미디어 영상 마케팅 학과에서 또 학생들을 만나는 성현무라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또래의 제 또래의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많은 교류를 했어요. 굉장히 자주 서울에 또 놀러 갔어. 일도 하러 가고 같이 막 교류하고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의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 이게 이 동네에서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과 함께 했죠.
3: I see. So a local senior, he shared their perspective on finding opportunities in Busa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aying connected with peers in the capital region. And rather than feeling left behind, they stress actively networking outside Busan while remaining dedicated to building and creating value right here in their hometown.
0: 결론은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잘 만들어 가야겠다로 이어졌네요.
1: 네, 그렇죠. 부산에 수도권의 빠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항상 내가 속한 부산에 둔 겁니다.
0: 그렇군요. 외부의 자원과 정보는 부지런히 흡수하고 또 그 결실을 꽃피울 터전은 바로 이곳 부산으로 삼았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1: 네, 정확합니다. 고향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만들고 그 에너지를 가져와 지역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지역을 버리고 떠날 곳이 아닌 새로운 판을 깔 기회의 땅으로 만든 셈입니다.
3: 그렇군요. So it really comes down to bridging the gap by absorbing outside energy and ideas. He's just not staying in Busan. He's actively turning it into a land of opportunity. And that shift in perspective is what really makes all the difference. Well, next, let's look at and returned youth, Ms. Lee Songji, here in the studio. She is actually a returnee herself who came back to Busan.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 리턴 청년의 입장은 어떨까요? 서울에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이성지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소위 리턴 청년입니다.
3: 네, 성지 씨는 또 이제 부산에 연고가 있으시니까 정착하시면서 적응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은 좀

0: 덜했을 것 같아요.
1: 사실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부산으로 돌아와 보니
2: 가장,
1: 당연히 처음엔 낯설고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은 모두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성현무 센터장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0: 네, let's take a listen.
2: 여긴 그럼에 그렇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많이 그거를 포용해 주거든. 받아주고.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말 매력이거든요. 전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이 외지에서 와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굉장히 열려 있죠.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뭔가 잘 버티고 이 부산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기를 바라죠.
0: I see. So a returned youth who moved back to Busan highlighted the city's unique charm, describing it as remarkably actually welcoming and exclusive as well, even when they feel like an outsider at first. And as we heard, he pointed to this openness as Busan's greatest strength in helping young people feel embraced.
3: 누군가 새로 부산에 오거나 혹은 다시 돌아왔을 때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아볼 수 있게끔 기꺼이 안아주는 우리 부산 특유의 정과 따뜻함이 한 청년을 다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의 인간적인 안정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 네, 부산이 가진 이 따뜻한 기운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착의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0: So returning youth often face the loneliness and feeling like an outsider, but it was Busan's openness that embraced them and beyond great, you know, policies and what young people truly need to settle down is a warm human safety net. Now let's turn to youth who moved to Busan for the first time, Ms. Lee Da-eun here in the studio. She actually relocated here from Seoul.
3: 네, 이제는 부산으로 처음 이주해 온 청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은 씨가 서울에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주해 온 청년인 거죠?
4: 네, 맞습니다. 저는 부산에 내려온 지 2년 차이고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쉽게 어울리거나 융합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더 청년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성현무 소장에게 여쭤봤습니다.
0: Alright, so then let's take a listen.
2: 청년 커뮤니티의 저는 이제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청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래의 커뮤니티도 있지만은 자기의 취향과 어떤 스타일과 그런 어떤 문화적 욕구에 따른 커뮤니티는 20살부터 80 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구 세대가 만나게 되거든요.
0: I see. So in response to the migrating youth's question, he mentioned and emphasizes that community shouldn't just be limited to peers, but should expand based on shared interests and culture, connecting people from ages 20 to 80. And he highlighted that these intergenerational communities naturally bridge the gap between generations, promoting social health and helping newcomers really settle in.
3: 부산에 정착한 청년들의 관계 맺기 고민에 취향 중심 세대 통합 커뮤니티를 해답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4: 네, 단순히 나이가 같은 또래만 찾기보다는 나이나 세대를 넘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문화적 취향을 나누는 모임으로 눈을 돌려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로 묶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I absolutely agree. So starting points really differ, but there is a common thread.
3: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면
5: 네. 토박인 저에게는 기회, 리턴 청년인 성지 씨에게는 관계, 이주 청년인 다은 씨에게는 소속감이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1: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23년, 2025년 청년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산을 떠나는 이유 1위는 일자리지만 남아있는 청년들은 바다와 여유, 삶의 질이 부산에 남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4: 네, 일자리가 삶의 당연한 기반이라면 관계와 경험이 쌓여 비로소 소속감이 만들어집니다. 청년 친화 도시는 단순히 남아달라고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부산에 머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청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군요.
0: I absolutely love that.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3: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2: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3: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2: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3: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2: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유스 라디오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5: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5: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4: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작전을 지휘했고 서울수복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0: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1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McIntyre. I'm 9 years old, four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도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3:00

0: 사람들 어제보다
1: Oh my god, there's Kenny.
2: Oh. 주머니 속 기대려라 털었나 I can hear it, I got give me a loan. Oh. I can see the gold, you gotta hold on. 아, 한 번만 더, 또 한 번만 더.
3: My name popping, game stop, they know what to do.
4: Oh.
3: 옆을 지금

0: 느낌으로 이렇게
1: 오케이.
0: 만들어 주시고요.
1: 네.
0: 이거를 이렇게 띵띵띵 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1: 띵띵.
0: 원, 투, 쓰리 하면서 이거를 버튼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1: 네.
0: 업 하십니다.
1: 잠시만요. 원,
0: 원, 투,
1: 투,
0: 쓰리,
1: 쓰리,
0: 포, 엥,
1: 포에 올리고
0: 파이, 식,
1: 식,
0: 셉,
1: 세븐,
0: 에잇,
1: 에잇,
0: 엥,
1: 엥,
0: 원, 투, 쓰리, 포.
1: 포.
0: 아름마이 건조 뭔가
1: 아름마이.
0: 마지막 그 애교 느낌으로 하시면 될것
1: Okay, somebody sing the song so we don't do it with one, two, three, four. Where's this part?
2: 같아요. Okay. Nathan, you wanna you since you sound so hydrated, let's.
3: You saw the comment? I saw the comment too.
2: Yeah, I know. I was like so hydrated.
3: Thank
2: I
3: you
2: was
3: so
2: like,
3: much.
2: he
3: Thank
2: is
3: you.
2: so
3: Shout out
2: hydrated.
3: Reese.
1: Okay.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파라 홈쇼핑, 드디어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여행 상품 들고 왔습니다. 저는 호스트 박언니입니다.
3: Hello everybody, nice to meet you. I'm Daniel, a travel expert and the MD for this product. And I'm excited to be joining you on today's special broadcast.
2: 네, 오늘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끝내주는 여행 상품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어떤 상품인가요?
3: Today's product is an amazing travel package that'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It's an incredible deal that lets you tour Europe in just 3 days.

0: 여러분 설명 들으셨죠? 유럽 여행이 단 3일 만에 가능한 상품. 불가능해 보이나요? 자, 무박 3일로 유럽 여행 어떻게 가능한가요?
1: All right. First, you leave the airport and fly to Paris without sleeping. Then, you keep traveling by bus, crossing bord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Since you never stay at a hotel, you can save a lot of money on accommodation.
0: 네, 그렇습니다. 무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호텔비도 제로, 식사비도 제로. 유럽 여행 지금 당장 떠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1: As I mentioned earlier, this i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so you'll need to order soon. Shall we give it a shot?
2: 대니얼 씨, 지금 방송 중인데 원샷이라뇨. 방송 매진시키고 디프리 가서 원샷, 오케이?
0: 자,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품 탐나네요. 저도 주문하고 싶어요.
1: Exactly. How can a travel package be this cheap? Come on, give it a shot.
2: 아우, 아니 자꾸 원샷, 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따가 마셔요, 오케이?
0: 자, 여러분,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 계속 주문 전화 주세요.
1: Everyone, come on. Let's give it a shot.
0: 오늘 배워볼 표현. 한번 해볼래? 영어로 뭐라고요?
1: Can we give it a shot?
0: Can we give it a shot?
3: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뜻입니다.
1: Give it a try와 바꿔 쓸 수도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Give it a try는 새로운 음식이나 운동,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해보자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무언가를 권유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Give it a shot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직 해보지 않은 일처럼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도전할 때 잘 어울립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한번 해볼래? Can we give it a shot?
1: Can we give it a shot?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4: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5: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Shout to the top. That's very nice. Style Council there, bringing us the grooves on this Wednesday afternoon. And speaking of which, what we're bringing you every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September and October, a very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Now,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Busan, we hear diverse stories, the thoughts and experiences about their life in the city. There's everyday challenges, the choices that they make, and the hopes that they have for the future. Now, this is a video segment, so if you haven't already joined us on our YouTube channel, please do jump over there just now so you can have the full experience with Korean and, of course, English subtitles. But afterwards, I will come back and I'll give you a roundup of what they say in English anyw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Hi, I'm currently in Busan, at Momo's Coffee, where I'm responsible for the quality
4: control. When did you take a place in Busan?
3: Originally, I'm from Busan, but for about 10 years, I was living in Seoul and Melbourne, and then I came back in 2021, February 11.
4: Where did you take a place in Busan?
3: Currently, I'm in Busan, Yeongdo-gu, at Momo's Coffee Roastery, and I'm living in Busan, Songdo.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서울에서 직업군인 하다가 4년 정도 하고 호주 멜버른에서 6년 바리스타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월드대회가 2021년 10월에 열렸는데 그때 제가 임시비자를 갖고 있어서 호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대회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치르고 대회 이후에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 추경아 바리스타님의 하루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3: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 오전에는 커피를 평가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 전날 우리 프로덕트 로스팅이라고 해서 모든 저희가 제품 나가는 원두들을 다 대용량으로 배치를 하는데 거기 샘플을 일부 채취를 해서 커핑이라는 그 커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다음날 추출 테스트를 좀 연결 지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제품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는지를 팀원들과 같이 커피를 내리고 평가하고 있는 시간 좀 갖고요. 또는 뭐 회의가 있는 날은 회의를 좀 하고 오후에도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4: 대학에서 경호학을 전공하시고 이후 대통령 경호 업무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바리스타라는 길은 이전의 삶과는 매우 다른 선택처럼 보이는데 커피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당시 4년 공부하고 좀 꿈과 포부가 있었는데 들어간 지 한 반년 안 돼서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빠르게 좀 했고요. 그때 이제 다음 진로를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카페를 항상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카페를 한번 차려볼까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커피를 이왕이면 맛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1차원적인 생각으로 커피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커피에 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4: 2016년에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서 바리스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3: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와야겠다라는 또 의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좀 더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호주에서 다수의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고 2021년에는 세계 컵 테이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정상의 커피 감별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돌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1: 그 코로나 덕분에라고 할까요? 어쨌든 호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한국에서는 커피 경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커피를 통해서 운이 좋게도 결과를 세계 우승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뭐 약간 금융위 환향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원하는 포지션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모모스커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네,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0: 최근 부산은 커피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가진 커피 도시로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커피라는 것이 요즘은 워낙 일상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했죠. 그거랑 잘 맞아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은 커피 도시로서의 또 매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90%의 생두들은 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땅 크기가 작아서 이게 엄청난 매력으로 못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산은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모모스 커피가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부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1: 모모스커피는 제가 커피를 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곳이고,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손님들도 보면 부산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 또 타지 분들 당연히 관광으로 많이 오시고 여행으로도 일부러 부산을 더 찾아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로컬 브랜드로서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부산에 오게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0: 더큰 도시로 떠날지 고민하는 부산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주변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어디에 가는 거에 대한 맹목적인 생각보다는 좀더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곳에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아니면 다른 도시든 어디든 더할수 있는 결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앞으로 부산 출신의 바리스타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회사의 구성원으로서는 모모스커피가 좀더 뻗쳐나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으로서는 뭐 한국 대표 중에서 현재 브로스컵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필터 커피를 추출해서 시연을 10분 안에 세 잔을 내려주는 그런 대회인데, 아직 한국 대표는 우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13년 만에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저에게는 뭐 나름대로의 대리만족도 주고요. 성취감을 이끄는 데는 충분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0: 마지막으로 추경아 바리스타님께 부산이란?
1: 부산은 저에게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요. 삶의 터전이라고 볼수 있죠. 가족들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일과 그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7: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6: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7: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6: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7: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6: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뭐 방문하셨던 곳 중에 제일 좋았던 곳 아니면 제일 또 가고 싶은 곳 아니면 뭐 이게 와 기억이 남는 곳 어딘지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선거 비용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로 신나영 강서구 의원과 동생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신 의원은 출근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의 일당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본인의 동생을 캠프 회계 담당자로 등록한 뒤 실제 업무는 자신이 처리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3: 강서구 District Councillor Shin Na-young and her sibling have been referred to a prosecutors for allegedly improperly handling campaign expenses during last year's Busan Governor of Education by-election. Shin is accused of receiving wages intended for a campaign worker who did not report to work into her personal bank account. She also registered her sibling as the campaign's accounting manager while handling the actual accounting work herself. The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referred both to prosecutors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violating the Political Funds Act.
2: 부산의 대표 도보 여행 코스인 갈매길 곳곳에서 안전관리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감사 결과 일부 구간에 국가지정번호 QR이 인식되지 않거나 실제 위치와 다른 곳에 설치됐고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과 비상벨이 없는 화장실도 발견됐습니다. 또 보행로와 횡단보도가 없거나 급경사지와 낙석 위험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구군의 시정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3: Poor safety management has been found along parts of Galmaekgil, Busan's representative walking trail. A Busan city audit found that QR codes for national location numbers in some sections could not be scanned or were installed at locations different from their actual coordinates. Areas without mobile phone service and restrooms without emergency bells were also found. Some sections had no pedestrian paths or crosswalks, while others lacked safety facilities on steep slopes and in areas at risk of falling.

0: rocks. Busan City ordered the relevant districts and counties to take corrective action.
1: 부산 상공계와 학계 시민단체는 오늘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유치 전략과 정책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전 기관이 지역 산업과 인재에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착 지원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유치 이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0: Busan's business community, academic circles, and civic groups today discuss strategies to attract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government's second relocation plan and ways to help them settle in the region. Participants stress the need to jointly establish a support system so that relocated institutions can be effectively linked to local industries and talent. They also propose establishing a permanent consultative body to continue preparations even after the institutions are relocated.
1: 부산시가 오는 11월부터 3년간 운영할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을 지정했습니다. 부산대병원 등 6곳은 다시 지정됐으며 3곳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과 운영체계 등을 종합평가했으며 신규 지정기관은 1년 뒤 진료 역량과 운영 수준을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has designated 9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to operate for 3 years starting in November. 6, inclu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others, were redesignated, while 3 were newly designated. The city conducted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factors, including treatment records for critically ill emergency patients, operating systems, and more. The newly designated institutions will undergo another review of their treatment capabilities and operational standards after 1 year.
1: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오늘 벡스코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이어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국내외 5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을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기후에너지 분야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수출과 판매를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도 마련됩니다.
0: The 2026 Climate Industry International Expo opened today at BEXCO and will run for 3 days.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the World Bank and others, along with more than 550 domestic and overseas companies, are taking part in exhibitions and conferences on energy transition and carbon neutrality. The event will also showcase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climate and energy sectors and feature business consultations aimed at promoting exports and sales.
1: 강서구의 대규모 물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체 면적 12만 7천여 제곱미터, 국내 편의점 업계 최대 규모로 전국에 상품을 공급하는 물류 거점으로 운영됩니다. 자동화 설비와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추고 부산항 신안과 연계해 수출입 물류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0: A large-scale logistics center has opened in Gangseo-gu district. Covering a total area of about 127,000 square meters, it is the largest logistics center in Korea's convenience store industry and will serve as a logistics hub supplying products nationwide. Equipped with automated facilities and a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the center will also handle import and export logistics in connection with Busan New Port.
1: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7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0: Tomorrow morning's temperature is expected to be 21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27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3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 정하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

0: people who are always late or loud or make public phone calls and publicly loud, you might think, okay, this person gets me, right?
1: Right?
0: Yeah.
1: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통점을 찾으면 you have more to talk about.
0: That's right.
1: Right? And because they understand. 여러분, 뭐지? 그냥 이렇게 편안함 대해서 like, you know, if you're comfortable and you share that comfort with one another, I mean, it's good and all, but like, you know, the difficulties we face, the hardships we go through, 그거를 공감한다면, if you empathize with that, well, that brings you closer together,
0: it
1: doesn't it?
0: It could be sort of rules also. You know how we all have rules?
1: Yeah.
0: It's like, 아,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상대방 어디선간 그거 하고 있어. Somebody's doing the exact opposite of what you would do.
1: Yeah.
0: And go, oh, I just hate it when people do that.
1: 맞아요.
0: Like, oh, me too. Oh, yes.
1: 맞습니다. 네.
0: So sometimes what you don't like says a lot about who you are. Mm-hmm. So maybe you don't need 100 friends, right?
1: Yeah.
0: You just need a few good people who understand you.
1: 맞습니다.
0: People who make you laugh, enjoy the same things.
1: You know, a friendship built on only gossip, that's not going to last, right? 서로 그냥, 어, 그거 들어봤어? 어, 나도 들었어. And then that's it.
0: Yeah.
1: Right? No deep conversations, no deep connection. So it's not really about hating people. We're not saying,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이 같이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찾아서 더 싫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it's about realizing that you share the same values as well as boundaries like Hyung said.
0: Yeah.
1: 네.
0: And you know, actually, it doesn't mean everything because sometimes I like people to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also.
1: Mm-hmm.
0: 왜 나도 배우는 입장이 되는 것도 좋아하니까.
1: 그렇죠.
0: 아, 형이 이거 못 들었으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1: 네.
0: 오, 그래? Wow, I didn't know that. You know?
1: 맞아요. So, Hyung, let me ask you this. Like, what's your pet peeve? Like, what do you, like, hate? I know hate's a very strong word. 네.
0: I won't say hate, but I would say emotions. Like, I believe everybody, you know, gets angry.
1: Yeah.
0: But there's a lot of people who have a really, really, really short fuse for little things.
1: 네.
0: And I look at it, I go, I think you need to work on that.
1: 네.
0: Because it gets worse and worse and worse and worse.
1: 근데 형이 방금 fuse, F-U-S-E 단어를 썼잖아요. Yeah. Right? Fuse is, 여러분 그 가끔씩 만화에 그 TNT, 다이너마이트 있잖아요. 폭 그 뭐지? 그 옛날 이게 끝에 불 붙이고 던지는 그 폭탄 같은 거. 그 끝에 이게 불 붙이는 그 줄이 f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short fuse를 갖고 있으면 그 끝에 이거 한국말로 fuse가 어떻게 그 짧은 fuse를 갖고 있다. 금방 살짝 불 붙이면 바로 터지는 거잖아요.
0: Yeah.
1: 사람이 short fuse 좀 참을성이 좀 없는 사람?
0: I mean, I'm guilty of that too. Sometimes maybe I'm very stressed.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되게 스트레스 많고 막 이럴 때 약간 좀 fuse가 되게 짧을 때가 있어요. But I think maybe it's only during that time.
1: Yeah.
0: But overall, some people just always have a short fus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you know, like if you actually just would take a little time, because it gets worse.
1: Yeah.
0: It doesn't get better. It
1: 맞습니다.
0: Always gets worse and worse and worse.
1: 맞아요. So, question for our Pustather. What's something that you hate? Or let's put it this way. What's your pet peeve? 여러분, pet peeve가 뭡니까? Pet peeve는 하나 이런 거 진짜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0: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1: 좀 불편하게 만들어.
0: 어디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었는데
1: 네.
0: 꼭 이 친구는 그 양말에 빵꾸가 있어. Right?
1: 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화나는 것보다 여러분 양말을 사주는 게 친구죠.
0: 아니. 아 근데 사줬어 계속.
1: 네.
0: 계속 사주는데 계속 빵꾸가 있어.
1: 왜냐면 발톱을 안 잘라.
0: 어 그러니까 야 친구인데 난 진짜 너 사랑하는데 이거 좀 관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What's your pet peeve? Right? Let us know.
0: 아니 계산할 때 꼭 화장실을 가.
1: 자 그래서 이 pet peeve는요 뭐냐면 이 사소하지만 내가 진짜 싫어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So what's your pet peeve? 네가 싫어하는 행동은 뭐야? 이거 서로 그냥 small talk 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보다 pet peeve, right? 싫어하는 행동은 습관을 대해서 말하면 오히려 그 대화가 더 깊어지고 질 수도 있고 더 재밌어질 수도 있거든요, right? 그래서 뭐 아 진짜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요. One of my biggest pet peeves ar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 아 그거 that's one of my biggest pet peeves. 나 그거 완전 싫어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0: Yeah.
1: 네. 근데 아, 나 그거 진짜 좀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좀 짜증나게 만듭니다.

0: That really bugs me. That really bugs me.
1: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0: 뭔데요?
1: 친구들끼리 그래 얼굴 보자 밥 먹자 그러면 뭐 먹을까? 그럼 꼭 한 사람이 꼭 그걸 먹어야 돼.
0: Right?
1: 그쵸.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0: 계속 저를 저를 보는 눈빛이 살짝 달랐어요.
1: 아니야.
0: 하면서.
1: 아니야.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 너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막판에 한 네 명인데 꼭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데로 가. 그러면 그럼 처음부터 네가 가고 싶은데 그냥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던가.
0: 아 맞아요. 좀 짜증날 것 같아요. I understand.
1: Maybe.
0: I get you.
1: 뭐 그러니까 패피비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민수에 관련된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거든요.
0: 그렇죠. 네, 우리 두둥님, 우리 부스타 두둥님도 패피비 보냈습니다. 제 패피비는요 노래 나가는 시간에 자일로폰 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패피비입니다라고 말하는데. So when like you know a song's going out, somebody's like playing like the xylophone while the song's going out. 같은 멜로디를 엄청 완벽하게 치고 있어요. 근데 자일로폰으로.
1: 아, 그 되게 간단한데요.
0: 네.
1: 근데 자일로폰은 버려.
0: 이거 자일로폰은 근데 좀 비싼 편이에요. 네, 버릴 수는 없죠. 네.
1: 아니, 두둥이에요.
0: 근데 오히려 와, 얘 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노래 나가면서 자일로폰 같이 치는 거면 좀 재능 있는 분한테 그런 패피비 가지면 안 되죠. 맞죠?
1: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0: 저를 말하는 거예요.
1: 오케이. 그런 것도 있어요. 영화 보고 있는데 네. 꼭 여긴 어떻게?
0: 맞아요.
1: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될까?
0: 나 진짜 나 손가락질 하기 싫은데요.
1: 뭐 예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0: 하루거든요. 제 딸. 요즘 저희 딸이랑 집에서 영화 보는 좀 재미가 좀 붙어서 아 근데 질문 진짜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제 잘못이에요. 왜냐면 시리즈 중에서 2편이나 3편을 좀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1: 아 그 처음부터 봐야 돼.
0: 그쵸. 백스토리를 잘 몰라서 일단 제 잘못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What is your pet peeve? All right. So we have Han Young in the house. It's Wednesday. 오늘 기다린 코너가 뭐 있죠, 형?
2: That's right. We have everybody's favorite segment. I heard.
0: 아니 맞아요. 왜냐면 형 지금 우리 방송국에서 우리 부산영화 방송국에서 그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Yeah. We're taking a listener survey right now. Right. So our listeners are logging onto our website and they're filling out a survey, basically their thoughts on our radio on our radio station and all the programs and the content. 분명히 우리 부스타분들 당연히 올스타 찍는 거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 지금
0: 부스타분들.
1: 듣고 계시는 분들이 네. 해주시겠죠.
0: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와 특히 수요일에 나오는 이 노래 끝을 잡고 진짜 저의 최애 코너입니다. Oh. 쓰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2: Thank you. I hope
0: right?
2: so.
0: 네, 저는 이게 미리 말합니다.
2: We have a great time too.
0: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 올스타에서 1위 세그먼트입니다. So confidently say number one segment here at All Star English.
2: Thank you very much. And we have fun doing it. So
0: 맞아요.
1: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니까 또
0: That's 진짜, right. Yeah. 여러분 기대하세요.
2: So
0: right.
2: that's what we'll be doing today.
0: 네.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네, 날씨 요정이 돌아왔는데 어제까지 그 미리 카메라 조정 잘 됐는데 왜 오늘?
3: 아니 요정님,
0: 감사합니다. 요정님 계속 네. 카메라 탓하지 말고 카메라 이 위치로 옮기면 되잖아요.
3: 그러면요.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2: That's right.
0: 자 여러분, 와 가족이 가죽 자켓 입고 왔다.
3: 맞아요. 이번. Weather fairies back 했는데요. 역시 한영이 오는 날에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The sky was crystal blue.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0: 오늘 전 날씨 좋았죠.
3: 오늘은 진짜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도 right.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0: But 네 왜요? Leather jacket 정도에?
3: 예.
0: Yeah. 그래서 좀 살짝 더웠는데 좀 많이 더우셨죠 오늘?
3: 조금 더웠습니다. 조금 선택을 잘못했어요.
1: 내가 보기에는 여기 네. 촬영 끝나고 바로 벗을 것 같아.
3: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날씨를 조금 알려드릴 건데 내일은요 이번 한 주 내내 계속되었던 쨍쨍한 날씨와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Tomorrow the low will be 20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8 degrees.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구름만 살짝 끼는 수준이겠지만 in the afternoon the sky will turn overcast as dark clouds roll in. 먹구름이 조금 낄 예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이 overcast거든요. 이게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다. 뭐 아주 흐린, 뭐 찌푸린

0: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문으로 It will start clear in the morning, but the sky will become overcast with dark clouds in the afternoon. 오전에는 맑게 시작되겠지만 오후에는 먹구름이 끼면서 하늘이 아주 흐려지겠다. 근데 내일도 한영이 있거든요.
1: That's right.
0: 그래도 제 말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한번 보시죠.
0: 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ercise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 floor observatory.
2: Observatory. That's right. 자 우리 날씨 요정님 일단 우리 이보영은 문자 요정한테 네. 레더 자켓은 좀 아니다라고 전달 주세요. 아직 덥거든요.
0: 얘기해 볼게요.
2: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Bye.
3: Bye. Bye.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노잡. The number one segment here at All Star English. We get to connect with citizens from all over Korea. Not just Busan. 서울, 뭐지, 그 인천,
1: 대구,
0: 대전, 강원도.
1: Everywhere. 네. Sometimes overseas too.
0: 맞아요. So this is the corner where we get to connect with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ll around Korea. They get to sing their hearts out. They get singing advice from none other than Kim Jo-han.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right?
1: That's right. We have a good time
0: here. 네. 자, 오늘의 도전곡 어떻게 됩니까?
1: Ooh, it's a good one. Mm. It's a very, very, very, I would say, peppy song.
0: 맞아요.
1: But you the bug. But you the bug. You put the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Yeah, yeah. It's a great song.
0: 아, 너무 재밌어, 이 노래. 나올 때마다.
1: 정말. 그 노래 만들면서 되게 즐거웠을 거예요.
0: 맞아요. 스튜디오에서 분명히 right?
1: 야, 그거 해 봐.
0: 맞아.
1: 어, 좋아 좋아. 지드버그 어때? 지드버그. 지드버그 뭔데?
0: 지드버그 뭔데? 야, 야, 아, 춤. 몰라. 그냥 소리가 좋아. 그냥
1: 야,
0: 하자.
1: 지드버그 춤. 야, 춤 한번 만들어 보자. 지드버그. 올리? Really? 오케이. Okay.
0: 네. 자, 이 곡 타이틀 뭐죠?
1: Wake Me Up Before You Go Go.
0: 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By none other than Wham.
1: That's right.
0: Right.
1: And the singer of Wham is George Michael.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George Wham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볼게요.

0: of supermodels, just kind of like, you know, they're all, they're just only pretty, mm-hmm. right? They're only handsome. They don't have anything going on in the minds. 맞아요. Blue Steel.
1: Yeah.
0: 그쵸? 영화에서 Blue Steel이라고 했잖아요. But there's a scene where him and his not-so-smart supermodel buddies, they wake up, they get into a car, and all the while, this song is going on. 이거, wake me up before you go, 이거 노래하면서 they pull into a gas station, right? 이 주유소 들어가서 뭐 보통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게 친구들이랑 밖에서 막 물총 쏘고 막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유소에서 기름총 갖고 서로에게 기름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이 노래 틀면서 But you the bug, wake me up, 막 서로 이게 휘발유를 바르고 뿌리고 있고 일단 in the end they die, they blow up. Right?
2: 그게 영화 마지막 그건가?
0: 아니 마지막 아니 중간이에요.
2: It's like, so, okay, okay, okay.
0: It's like the middle of the movie.
2: Oh.
0: 일단 Zoolander 본 사람들 이 장면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That scene, right?
2: There's
0: spraying
2: some,
0: each other with
2: there's
0: gasoline.
2: There's some movie songs that you just, when you hear, everybody remembers.
0: 맞아요. So for me, it's this song. Wham's Wake Me Up Before You Go-Go coming out in Zoolander. 네. 아 근데 너무... 너무 재밌어요. 이거 like I said, it's always a good time.
2: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0: 네, 진짜 한번 봐요.
2: Yeah.
0: 네, 너튜브 들어가서 Zoolander gas station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인오잡. 자, 도전곡이 Wham's Wake Me Up Before You Go Go인데요. 오늘의 도전자들 한번 만나볼 건데, Shall we connect with 도전자 number one? Hi. 여보세요.
3: Hi.
0: Hi, hello, hey. And welcome.
3: Hello.
0: Hi,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3: My English name is Elena.
0: Elena.
3: I'm living in Sachon.
0: Elena님, thank 네. you so much for coming or joining 네. us. So you are from Sachon.
3: 네.
0: Sachon이 어디죠?
3: 진주 옆이에요.
0: 아, 진주 옆. Okay.
3: 네.
0: 오, 그럼 잠깐만, 진주가 어디죠?
3: 사천 에어쇼 블랙 이글쇼도 하고 해요.
0: 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2: 그 계속 아, 네. 이어졌으면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네. 거기가 어디?
0: 사천 옆은 진주고 진주 옆은 어디고 분명히 부산으로 아마 도착할 겁니다. 어떻게든
3: 진주하고 삼천포 네.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그래도 일단 그 우리 부장님이 그 경남 쪽에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멀진 않네요.
3: 네네. 네.
0: 그럼 no 저희 부산 영어 방송 어떻게 듣게 됐어요?
3: 라디오를 앱으로 듣다가 부산
0: 네.
3: 영어 방송이 영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0: 네.
3: 부산 영어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앱으로 깨끗하게 듣고 있어요.
0: 아이고
2: 깨끗해요?
3: 네.
2: 깔끔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들어주셔서.
2: 아니 사실 네. 그 그냥 차에서 듣는 것보다 앱으로 듣는 게 훨씬 깔끔하죠.
3: 네.
2: 그렇잖아요. 네. 주파수가 뭐 이런
0: 맞아요.
2: 거 있잖아요.
0: 맞습니다.
2: 뭐 앱은 깨끗하죠.
0: 아이고 엘레나님 우리 앱으로 통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3: 챌린지인데도 또 떨리네요.
0: 아 떨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준자들에게 이 떨림을 없애주기 위해 이렇게 스몰 톡 조금 하거든요 처음에.
2: 그러니까요.
3: 네.
0: 아직도 긴장됩니까?
2: 네. That's great. 이 노래 오늘 노래 부를 거잖아요.
0: 네.
3: 네네.
2: 이 노래 한번 뭐 들어본 적 있으세요?
3: 네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게 인도잡을 통해서 처음 불러보고 연습했어요.
2: 아이고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그냥 듣기만 했죠.
0: 연습하면서 네. 어땠어요?
2: 네.
3: 아 이게 들어보니까 핑거 스냅이라고 하나요? 그 소리 이렇게 경쾌하게 들리고 또 네. 노래 부르면서 좀 흥얼거리면서 춤추게 되는 음악인 것 같아요.
2: 예 아마 지르버그란 그게 약간 춤 같은 것 같은데요. 지르버그.
0: 이게 주르버그 아니에요? 주르버그.
2: 아 그런 것 같은데.
0: Like you're swinging, you're kind of like arm side to side.
2: 그 80년도 춤.
0: 네.
2: 이
0: 네.
2: 노래가 80년도에 약간 그 옷도 이제 비디오 보게 되면
0: 네.
2: 그 딱 옛날 유행했던 80년도 패션이에요.
0: 네.
2: 그래서 아마 그 춤도 그렇고요.
0: 근데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라가서 사람들 그거 아닌데 얘 틀렸는데 얘 영화 할 줄 알아라고 혹시 할까봐 일단 확인하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 아직은 결정은 안 했고요. 약간 그럴 수 있다는. 근데 뮤직비디오 보시면 확실하게 그 옷이랑 그런 거 이제 네. 사실 레트로인데 그게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몇 년 전부터 또 다시 유행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럼 엘레나님 이 노래 연습하면서 뭐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부분이었는데
3: 네.
0: 오늘 난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좀 김조한한테 이런 코칭을 받고 싶다. 아, 좀 이 부분이 좀 어려

0: 들었는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1: 세 구절이 있는데요.
0: 네.
1: You set my soul sky high when you loving star 하고 그리고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하고
2: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0: You did last night. 맞아요.
3: 예,
0: 뭐 조금 이게
3: 이름 부분
0: 박자가
3: 예.
0: 조금 어렵네요.
1: But I should be in your set. 이것도 조금 발음이 자꾸 꼬여요.
0: 형도 가사 찾고 있습니다.
3: 가사 찾고 있어요.
0: 네. 가사 찾고 있는데요.
2: You left me sleepy in my bed. I was dreaming, but I should have been you.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1: 네,
2: Bu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Wake me up before you go go.
0: 아,
2: but I should have been with. But I should have been. But I should.
0: 이게 should. Broken record 아닙니다, 요.
2: 봐봐. But
0: 진짜 보자는 거 아니에요.
2: But I should have 아니고. Bu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Bu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그런 식으로 리듬을 트는 게 이게 should. Bu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0: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2: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She left me sleep.
3: 뭐 이름 뭐 멜로디 틀렸지만.
0: 엘레나님.
1: 네.
0: 혹시 더 헷갈립니까?
1: 네. 아니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거 박자 좀 다 가사가 좀 맞는 곡입니다.
3: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손 스냅이 하는 거요.
1: 네.
3: 이거 하면서 노래 부르면 도움이 돼요.
1: 네.
0: 계속 스냅하면서.
3: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이제 녹음을 하는 거 들어보면 목소리만 딱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이 손 모양, 발 모양, 이 소리들이 다 들어가요. 춤추는 것까지 다 들리거든요.
0: 네. 일단 더 불안해진 우리 엘런님 목소리. 일단 더 불안해지기 전에 일단 노래 한번 그냥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3: 근데 이 노래 약간 재밌죠?
1: 네네.
3: 그 마음으로 부르면 돼요.
1: 흥이 났어요.
0: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1: 네,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0: You put the boom boom into my heart. You set my soul sky high when you're loving star. Jitterbug into my brain. Go bang bang bang to my feet the same. But sometimes bugging me something ain't right.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Let me sleeping in my bed. I was dreaming for that you been you stay. Wake me up before you go go. Don't let me hanging on the like a yo-yo. Wake me up before you go go. I don't wanna miss that when you hit that high. Wake me up before you go go. Cause I'm not praying and going solo. Wake me up before you go go. Pay me dance tonight. I wanna hit that high. Yeah, yeah.
1: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2: 네. 멜로디를 맞췄는데
1: 근데 반주가 조금 작았네요.
0: 아닙니다.
1: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가 보내는 거를 너무 작게 나가가지고 근데 아마 노래 불렀을 때는 잘 들렸나 봐요.
2: 근데 저희 쪽에서 저도 일단 그 반주가 살짝 on the low level 조금 yeah. 살짝 안 들렸는데 근데 우리 엘라나님 살짝 조금 이렇게 흥분이 돼서 이 당연히 긴장되고 하니까 이 뭐지 박자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근데 조금 이제 다시 잡긴 잡았거든요. 그건 너무 일단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좀 너무 흥분해서 좀 이렇게 빨리 가다가 나 여기쯤 되면 이렇게 멀리 너무 멀리 왔는데 잠깐 쉬다가 다시 이제 박자를 잡으니까 그 부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어른님.
1: 그리고 네, Wake Me Up 그 부분부터 딱 맞았고요. 네. 일단 너무 진짜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 노래를 좀 즐기는 느낌을 좀 들었거든요.
2: 네. 일단 어른님 너무 이렇게 즐기면서 부르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네. 그래서 네. 일단 너무 잘했습니다.
1: 그리고 질문 하나 있는데요. 노래 네. 불렀잖아요.
0: 네.
1: 이 노래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건가요?
0: 네?
2: 어떻게?
1: 이제 본인이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 노래요.
2: 당연하죠. 네네.
1: 이 노래가 이제 네. 들어갈 건가요?
2: 당연히 넣어야죠.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0: 네네.
2: 자주 들으시면 너무 강조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엘레나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네.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0: 네.
2: 네. Alright, so that was contestant number one.

0: One, Elena 님.
1: Good job.
0: 였습니다. 네.
1: 아니 그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조금 해가지고 저도 조금 걱정했는데요.
0: 네.
1: 너무 잘했는데요.
0: 네. 일단
1: good.
0: Like I said, 그 신남 확실히 느꼈어요. Mm-hmm. Right here on the studio.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전자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아, 네. 저는 부산 살고 있는 18살 성유빈입니다.
0: 오, 반갑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김정환 가수랑 인사 나누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네, 유빈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자, 오늘의 도전곡, Wham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 노래 아시죠?
2: 네.
0: 네.
1: 어떻게 알았어요?
2: 워낙 유명하니까 이 코러스를 알고 있긴 했습니다.
1: 그러니까 18살인데 이 노래 알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소셜 미디어.
0: 맞아.
1: 그렇죠.
2: 맞아요.
0: 네. 네. 근데 이게 부르는 거는 어떻습니까?
2: 이게 영어 발음이 어려운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네.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1: 어디 부분이요?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2: 그 코러스가 조금 빠르잖아요.
0: 아.
2: 그래서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여기가 약간 어려웠어요.
1: 오케이.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yo-yo 그냥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어때요? Wake me up
0: 어때요?
1: before
0: 유빈님?
1: you go-g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0: 이 곡이 거의 그냥 네. 박자 하나씩마다 단어 or 이 vowel가 들어가 있어요.
1: 예.
0: 그냥 계속 거의 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Wake me up before 네. you go-g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Hanging on. 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Don't leave me 네. hanging on like a yo-yo. Hanging on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네.
2: 네.
0: Once again, 가사가 좀 많이 있는 노래긴 하긴 한데. 그럼 네. 가사 부분 말고는 뭐지 그 음이나 뭐 박자 이런 거 혹시 뭐 김정환한테 뭐 도움 받고 싶은 부분 있습니까?
2: 괜찮습니다.
1: 거기 부분 있잖아요. Hanging on, don't leave me hanging on 그 부분 있고 'cause I'm not planning on 똑같잖아요.
2: 네.
1: 그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cause I'm not planning on 거기만 잘하시면 돼요. 'cause I'm not planning on going solo.
0: 유빈님 도움 됐습니까?
2: 네, 너무 됐습니다.
0: 오케이,
2: 감사합니다.
1: Sounds good. Don't leave me 빨리 가고 행한 거기를 약간 조금 거기 조금 있어도 돼요.
0: 좋아요.
2: 네.
0: 자, 유빈님, 그러면 네. 한번 들어볼까요? Are you ready?
2: 네, All right. I'm ready.
0: Let's get it. 들어볼게요.
2: 오케이. Okay.

0: 유리님 원래 어, 노래 유리님. 원래 좀 노래 좀 하시죠.
1: 어, 네. 네.
0: 그렇죠.
2: 어, 걸렸다.
0: 걸렸다. 네. 지금 어 여, 가수 뭐지 연습하고 있어요?
1: 어, 네, 저도 음악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와.
2: 근데 죄송한데 너무 티가 납니다. 와, 이제.

0: 음색도 너무 좋고요. 네.
1: 벌스부터 그냥 이제 원곡하고 다르지만 너무 재해석을 너무 잘하셨어요.
0: 진짜. 네. 이게 너무 이거 나 이렇게 딱 나의 스타일.

0: 진짜
1: 네.
0: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음도 네. 좋고 그 노래 박자 나오는 거 딱 정확하게 한 박자 느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마 테크니컬 때문에 그건데요. 그것도 정확했어요.
1: 맞아요.
0: Very nice.
1: 일단 유비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0: 그리고 아까 Don't Leave Me Hanging On 그리고 'Cause I'm Not Planning 그거 다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2: 아.
0: Perfect.
1: 나이스 유빈님 감사합니다. So,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2: 네.
1: Alright. 자 오늘의 네, 도전곡 Wham's Wake Me Up Before You Go-Go 두 도전자들의 목소리 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자 나는 1번 엘레나님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 난 유빈님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릴 거니까 여러분 Are you ready? 투표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투표 시간 끝! 여러분, 투표 마감했고요. Do no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So, while our staff is counting up the votes, 많이 들어왔다.
0: 오,
1: 투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0: Right.
1: 네. 자, 우리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 몇 개 읽을 건데요. 근데 문자 읽기 전에 저 그거 한번 포인트 아웃 할게요. 우리 넘버 2 가수 가수란다. 우리 도전자 유빈님 있잖아요. 유빈님도 그 R&B 그 음색에 우리 몇 주 전에도 계속 좀 들어왔던 그거 있잖아요. 요즘 특히 이 여성 피메어 이게 보컬리스트들 하는 그 테크닉 이거 너무 잘한다 진짜.
0: Oh, it's, 네. It's 딱 듣기 좋은 그 음색과 그 창법인 것 같아요.
1: 네.
0: 되게 it's good.
1: 요즘 스타일이다. 딱 yeah. well, this is like you know like trendy kind of like voice these days, yeah. right? 일단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 sunflower님이 말하네요. 그래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취하는 귀가 즐거워요. 와 진짜 this is the point that we need to make.
0: 그렇죠.
1: 네, 여러분. 저희 뭐 맨날 뭐 가수들 뭐 뭐지 그 가수 준비하는 분들 뭐 선수들 당연히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거 때문에 we hope you don't get discouraged from signing up, right?
0: 그렇죠.
1: 네. 근데 제가 볼 때 목소리도 좋으면 좋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 내가 노래 부를 때 딱 그 들리거든요. 그 vibe 이 내가 좀 슬픈 노래에 그 슬픔을 잘 전달하면 뭐 엄청 you know fun and exciting 노래에 내가 똑같이 그 흥을 이렇게 전달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올스타의 인호잡을 윈할 수 있는 기회가 so 여러분 do not be discouraged if you hear you know all the time you think you hear professionals 그게, on the segment.
0: 오늘은 조금 심하게 잘 한 거니까요. 약간 좀 조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맞아요.
0: 네.
1: And once again it's for the listeners, right? For the enjoyment of all our listeners. All right. Time to fill you in on the winner of today's 인호잡. 자, 오늘의 winner는요. 바로 number 2 유빈님이었습니다.
0: Yeah.
1: 축하드립니다. 유빈님.
2: 아, 네.
1: Congratulations입니다.
2: 아,
1: 오늘의 인호잡 winner가 됐습니다. 우! 와. 와라고 한다. 네.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2: 아, 너무 좋아요.
0: 네. 그 뭐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 네. 일단 축하하고요. 노래 다른 거 네. 하나 불러 주세요.
2: 노래요?
0: 예, 아무거나요. 아, 목소리 더 듣고 싶어서요.
1: 가끔씩
2: 아...
1: 네, 우리 한이 형 김정환 가수가 아, 이 사람 조금 더 듣고 싶다. 근데 이걸 거절할 수가 아, 좀 거절할 수 있긴 있어요.
0: 안 되시면
1: 네. 유빈 님. 거절할 네. 수 있는데
0: 시간 더 드릴까요? 네.
1: 근데 R&B 황제 아, 김조한이 네.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2: 아...
1: 대한민국의 R&B 황제 김조한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2: 아 그럼 저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0: 한 곡 까질 시간 없고요.
2: 아 네네.
0: 한 30초 정도.
2: 아,
0: 예.
2: 네. 아, 네 30초 정도.
0: 네.
1: 야, 뭐 유빈님 뭐 준비됐으면 바로 불러주면 됩니다.
2: 네.
1: 네. 자 시작.

0: 여기까지 왔습니다.
1: 와, 근데 이 팔세로 장난 아니다.
2: 제가 솔직하게 네. 제가 오늘 도전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저도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네. 와, 일단 nice. 유빈님 진짜 이 가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0: 아 네.
1: 일단 금방 올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얼른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2: 부기도 한번 얘기해. 얼른 준비해 주세요.
1: 부기 그렇게 귀엽진 않은데. 일단 우리 유빈님 축하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받아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0: 이런 프로그램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2: 네. 예. 또 이제 해가지고요. 뭐 공개 방송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또 한번 뵈어줘.
1: 맞아요. 일단 유빈님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Okay?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우리 아쉽게 오늘 윈 못한 우리 엘레나님과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엘레나님.
3: 네. 해도 1등이니까 괜찮아요.
4: 예. 아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1: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 말 꺼내기 좀 미안한데 엘레나님 너무 씩씩하게 이렇게 막 괜찮습니다 네. 하니까 저도 너무 좋은데 엘레나님이 진짜 그렇게 신나게 너무 에너지 넘치게 부른 거 저희 스튜디오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솔직히.
3: 네. 네.
1: 네.
4: 정말 일단, 좋았어요.
1: 맞아요.
2: 근데 뭐 프로님이 한 명 나올 줄 몰랐죠 오늘.
1: 잘못 걸렸습니다.
3: 아 유빈님 정말 잘하시네요.
1: 아 듣고 계셨어요?
3: 네네.
1: 네.
2: 그 대신 또 그 엘렌 씨, 그 엘레나 씨 입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치킨 아니면 피자 좋아하세요?
3: 피자요.
1: 피자 going your way.
2: 그리고 또 이제 2위 하셨으니까 도전을 또 한 번 되거든요.
1: 네.
3: 아 그때는 제가 준비하면서 활력소가 되니까 네. 좋아요.
1: 좋습니다.
3: 준비하고.
1: 네, 엘레나님 꼭 재도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네. 자리에서 다시 만났고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있어요.
1: 네. 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2: 글쎄요 했던 것 같은데요.
1: 아 글쎄요.
3: 네.
1: 네. 네. 글쎄요도 감사드립니다.
2: 그러면 뭐 다 사랑한다고 하시면 돼요.
3: 네. 네. 가족들께 축하하고 동생하고 부모님하고 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1: 아이고. Yes. 엘레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3: 네.
1: 오케이?
3: 네.
1: 네.
3: I'm good.
1: All right.
4: I'm good.
1: Sounds good. All right. So that was today's Eno job. Good congratulations to our winner Yubin Nim and also thank you. A big thank you to Elena Nim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오늘 Eno job은 끝났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4: right.
1: 주 도전곡은 우리 R&B 황제 김조한이 살짝 미리 맛보기를 들려줄 건데 형 you ready?
2: Let's get it.
1: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엘스노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5: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4: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5: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4: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5: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4: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파라홈 쇼핑, 드디어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여행 상품 들고 왔습니다. 저는 호스트 박원희입니다.
3: Hello everybody, nice to meet you. I'm Daniel, a travel expert and the MD for this product. And I'm excited to be joining you on today's special broadcast.
2: 네, 오늘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끝내주는 여행 상품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어떤 상품인가요?
3: Today's product is an amazing travel package that'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It's an incredible deal that lets you tour Europe in just 3 days.
2: 여러분 설명 들으셨죠? 유럽 여행이 단 3일 만에 가능한 상품. 불가능해 보이나요? 자, 무박 3일로 유럽 여행 어떻게 가능한가요?
3: All right. First, you leave the airport and fly to Paris without sleeping. Then, you keep traveling by bus, crossing bord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Since you never stay at a hotel, you can save a lot of money on accommodation.
2: 네, 그렇습니다. 무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호텔비도 제로, 식사비도 제로. 유럽 여행 지금 당장 떠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3: As I mentioned earlier, this i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so you'll need to order soon. Shall we give it a shot?
2: 대니얼 씨, 지금 방송 중인데 원샷이라뇨. 방송 매진시키고 디프리 가서 원샷,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품 탐나네요. 저도 주문하고 싶어요.
3: Exactly. How can a travel package be this cheap? Come on, give it a shot.
2: 아우, 아니 자꾸 원샷, 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따가 마셔요, 오케이? 자, 여러분,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 계속 주문 전화 주세요.
3: Everyone, come on. Let's give it a shot.
2: 오늘 배워볼 표현. 한번 해볼래? 영어로 뭐라고 해?
3: Can we give it a shot?
2: Can we give it a shot?
3: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뜻입니다. Give it a try와 바꿨을 수도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Give it a try는 새로운 음식이나 운동, 방법 등을

0: 직접 경험해보자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무언가를 권유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Give it a shot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직 해보지 않은 일처럼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도전할 때 잘 어울립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한번 해볼래? Can we give it a shot?
0: Can we give it a shot?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2: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올스타.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et demi moyen.
1: All right, time for a Kikari interview. Usually we have Taegeon coming in on Wednesdays, but unfortunately she is away today. But have no fear, we have a very special person filling in for her. Please welcome Ange to the studio.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Hi, hi.
2: Hello. It's Kikari interview with Ange today.
1: 맞습니다. 네.
2: How are we doing?
1: Doing pretty good now.
2: Pretty, yeah. I like it, Minsu.
1: 맞아요. And 오랜만입니다.
2: 진짜 well, 오랜만이에요.
1: Well, I mean, you're on our show every week.
2: 맞아요.
1: 근데 수요일에 오랜만이에요.
2: 맞아요. 네. 우리 원래는 목요일에 봤는데, 네. 네, 오랜만에 수요일에 와서
1: 맞습니다.
2: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1: 맞아요. 여러분, And 목요일도 올 거예요.
2: 네, 맞아요. 이번 네. 주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1: 네. And 근데 우리 부스타분들이 And 네. 그 예쁜 얼굴을 못 보여 서 이 필터를 살짝 내려달래요 부장님이. 네, 맞아 살짝 내려달래요. 맞아 이거를 네. 원했죠 부장님.
2: 네, 네
1: 저도 내릴게요. 여러분 제 얼굴도 안
2: 아니,
1: 보이죠.
2: 다시 아마 네. 올려야 할 것 같아요.
1: 아 여러분 일단 아니에요. 제 얼굴도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봐야 해요.
1: Maybe 맞습니다.
2: Have to see.
1: 네. 네, How are you?
2: I'm fabulous. How are you?
1: I'm good.
2: Are you loving this weather?
1: I mean, it could be a little cooler.
2: Uh-huh.
1: I was expecting like last week's like pre-fall weather to just like that's it for summer.
2: Right.
1: 아 근데 희한하게 이번 주 이번 주란다. 우리 저번 주말부터
2: 맞아요.
1: 계속 또 다시 더워졌고요.
2: 맞아요. 진짜 이번 주 진짜 네. 날씨가 너무 이상했어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거 뭐 환절기라고 해서 환절기.
1: 그렇죠.
2: 아주 위험한 시간입니다.
1: 그렇죠. 이 환절기가 네. 뭐라 그러지? In between
2: right.
1: seasons라고 해야 되나?
2: Right. 네. Yeah. Do you get a lot of flu in this season, Minsu?
1: I mean, I don't have any allergies, but
2: yeah.
1: Like the flu.
2: Yeah.
1: The flu is trending right now.
2: It is.
1: 네, 그래서
2: it is.
1: 저희 딸도 요즘 매일같이 마스크 쓰고
2: 맞아요.
1: 등교하거든요.
2: Yeah, yeah, yeah. No, she has to.
1: Yeah.
2: She has to. You have to make her do it. Mm-hmm. Yeah, because you can't get sick, Minsu.
1: 맞아요. Same here.
2: You absolutely can't.
1: 맞습니다.
2: Yeah. Me too. And you know,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is 왔다 갔다,
1: 네.
2: 온도 내리고 네. 올리고 그렇게 사람들 아주 쉽게 감기 걸리고 있어요.
1: 맞아요. This roller coaster of what we call the temperatures.
2: Yeah, this roller coaster of the temperature.
1: 네. It throws off our biorhythms.
2: Oh, yes, it does.
1: 좀 어려운 단어 좀 던지죠, 제가.
2: It does. It throws off the biorhythms, Minsu. It does, yes.
1: 원래 이렇게 액센트 나오면 이게 저좀 문화 쇼크에 살짝.
2: I've got the wand, but Minsu, you are speaking the Queen's English today.
1: Yes, milady. 죄송해요. I don't know how to follow Ange right
2: it's
1: now.
2: It's okay, Minsu. Don't worry. So when Minsu, do you get sick easily or not really?
1: No, I think I keep, you know, 제 나이에는 이제 비타민도 매일같이 챙겨 먹고, right? 뭐 various other 영양제, you know,
2: yes,
1: the nutrients
2: okay.
1: and stuff.
2: Okay.
1: So maybe.

0: 영어로 이야기하고 만약에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면은 저에게 알려주세요. 모르면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는 몸이 찌부태요.
1: 찌부둑하다.
0: 네.
1: 몸이 찌부둑하다.
0: 네. 그거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1: 영어를 모르는데요.
0: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My
1: body feels
0: sluggish.
1: sluggish.
0: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제 코가 막혔어요.
1: 코가 막혔어요? 몰라요.
0: My nose is blocked.
1: My nose
0: is blocked.
1: Blocked.
0: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시 다시 기차 탈 거예요?
1: 그냥 자차로 가요.
0: 진짜? 오케이. 이렇게 짧게 와서 다음에 다시 꼭 오랫동안 방문해 주세요.
1: 네, 그럴게요.
0: 감사합니다.
2: 야, 영어도 가르치고 부산 뭐 관광 홍보도 하고 장난 아니네, 우리 앤.
0: 진짜. I love 부산. 부산 진짜. 마이 천국.
2: 그래서 이게 몸이 찌부둥해?
0: 찌부둥해.
2: 찌부둥해.
0: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
2: 아니에요,
0: 잘못해서
2: 괜찮았어요.
0: 인터뷰하는 중.
2: 네네네. 아니요, 저도 이게 사실 이거 오늘 배웠습니다. 네. 찌뿌뚱. 찌뿌뚱.
0: 찌뿌뚱해요.
2: 찌뿌뚱해. 네.
0: 찌뿌뚱해.
2: 찌뿌뚱. 이게 쌍이 뭐라지?
0: 맞아요.
2: 쌍지지 and 쌍이 비읍부. 네.
0: 네네네.
2: 그래서 찌뿌뚱.
0: 혹시 민수 씨
2: 네.
0: 혹시 쌍은 잘해요? 그 발음이?
2: Sometimes.
0: Really?
2: 네.
0: Okay, because I can't.
2: I put it where sometimes it doesn't go.
0: Okay.
2: And sometimes I don't use it where it's
0: Where
2: supposed
0: it
2: to go.
0: should go,
2: 네.
0: yeah. For me, I can't do it. And so every time I do the sang, I just go louder. I'm just like, sal! 찌뿌둥해! 그냥 목소리
2: 네, 그게 더 크게 만들어. 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0: 그러면
2: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 찌뿌둥.
0: 맞아요. 그거 My body feels sluggish.
2: Sluggish.
0: Sluggish.
2: 네.
0: 그거 뭐 몸이 약간 무거운 느낌 있어요.
2: 맞아요.
0: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들고.
2: 맞아요. 진짜 근데 slug가 있잖아요.
0: 맞아요.
2: 네.
0: 그 달팽이처럼인데
2: 맞아요.
0: 그거 그 shell
2: 없어요. 그쵸?
0: 없어요.
2: 네.
0: 네.
2: 그냥 집 없는 달팽이.
0: 맞아요.
2: 네.
0: So
2: 근데 진짜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0: 맞아요.
2: Like
0: a tortoise.
2: Exactly.
0: Yeah.
2: Right? So if you're not only moving, but like feeling that way. 그 정도 이렇게 느끼면 I'm feeling sluggish today.
0: My body feels sluggish. I'm feeling sluggish today.
2: 네.
0: There you go.
2: So you 좀 찌뿌둥하고 코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코가
2: 네.
0: 막혀서 그거는 우리 my nose is blocked.
2: My nose is blocked.
0: My nose is blocked.
2: 이게 막아졌다.
0: 맞아요.
2: 네.
0: 그리고 우리 또는 I feel stuffy.
2: I feel stuffy.
0: I feel stuffy.
2: Yeah. 근데 stuffy는 코뿐만 아니라
0: 맞아요.
2: You feel it in your nose.
0: 맞아요.
2: You feel it in your head too.
0: You do. It's like a head cold. Yeah.
2: 맞아요. 그래서 you could say my nose is stuffy, but if you say I feel stuffy, 코뿐만 아니라 뭐 귀도 되고
0: 다.
2: 머리도 되고 다 됩니다.
0: 그냥 이렇게 막힌 느낌 있어요.
2: Exactly.
0: Yeah. So she was really, really fabulous, but she was in a rush to get to her train because she was heading back to Seongnam. Bu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Busan, and I hope she comes back.
2: 감사합니다.
0: I really do.
2: 네.
0: I really do.
2: 제 방문
0: 네,
2: 부탁드립니다.
0: 네, 제 방문해 주세요.
2: Who else did you get to talk to?
0: So our next interviewee is a lovely lady who came from Daegu.
2: No.
0: Who came from Daegu.
2: 네.
0: Yeah. Now she spoke to us a little bit about what she does to avoid getting flu in the Hwanjolgi season. Now we taught her an expression that we refer to when we get, you know, when your body can sometimes feel numb in some places.
2: Oh yeah.
0: Yeah, when you're feeling sick, sometimes it can be localized into one kind of place.
2: Yeah.
0: So we taught her that expression as well. Mm-hmm. But let's take a listen to her intro and her first expression of learning English.
2: 들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어디에서 왔어요?
3: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0: 진짜요? 부산에서 왜 왔어요?
3: 부산에 이제 애인이 있어가지고 놀러 왔다가 그리고
0: 진짜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날씨가 완전 시원해져서 혹시 쉽게 감기가 걸리나요?
3: 저는 감기는 잘 안 걸리는 편이긴 한데 요새 막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콧물이 많이 나고 한다고 들었어요.
4: 감기가 막히는 방법 혹시?
3: 아무래도 일단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0: 바르는 것을
1: 맞아요.
0: 찹스틱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신기한 네. 거는 우리 남아공에서 우리 그거는 찹스틱 아니고
2: 어 뭐라고 불러요?
1: Lip ice.
0: Lip ice?
1: Yeah.
0: I mean, I understand lip balm,
1: yeah.
0: right? Some people call it lip balm.
1: Yeah.
0: I use chapstick,
1: yeah.
0: right? But lip ice, lip why is it ice. Called ice though?
1: 약간 뭐 그 입술이 텄을 때
0: 네.
1: 조금 뜨거운 느낌 나올 수 있어서
0: 아~
1: 조금 더 시원하게
0: 맞아.
1: 힐링 okay, okay, 되게.
0: Okay.
1: Yeah.
0: 어, 신기하다.
1: Oh, yeah.
0: Well, yeah. Ang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today, mm-hmm. filling our listeners in on certain expressions we could use
1: 맞아요.
0: When we want to express that how sick we are.
1: 네.
0: 네. It was a blast.
1: Yes.
0: 일단 we'll see you tomorrow.
1: Yes.
0: 내일
1: we
0: 볼까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내일도 월스타에 출연합니다.
1: 아, 일주일에 두 번 너무 재밌습니다.
0: 맞습니다. 네. Ange, thank you. As
1: Thank
0: always,
1: you.
0: We'll see you tomorrow, okay?
1: Thank you. Bye.
0: Bye. All right, quick time for a quick song by Zara Larsson, Midnight Sun.

0: 뱅아롱
1: 반갑습니다.
0: 문자정의 시간이 컴백했습니다.
2: 네. 웰컴.
0: 전에 들었어요. 가죽 자켓 벗고 들어오라고. 근데 생각보다 안에 쌀쌀해요.
2: 네.
0: 네. 뭐 덥지 않아 가지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2: 아.
0: 네. 그 좋아요.
2: 보는데 제가 땀 흘려요. I'm sweating just looking at you.
0: 저는 이 자켓을 입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아이고.
0: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2: 일단 at least you're ready for fall. Yeah. 너무 fall합니다.
0: 너무 fall해요.
2: 네.
0: 우리 민수 씨가 만약에 입으시면요. 와, 테스토스테론 완전
2: 기대하세요, 여러분.
0: 다음 달이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2: 다음 달요?
0: 네. 일단... 선글라스. 작년에 한번 하셨잖아요. 작년에.
2: 기대하세요, 여러분.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요.

0: 일단 우리 두둥님 곁담 나는 거 다 암 아니에요. 일단 제 문자를 조금 읽으시고 너무 공격 바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1: 곁담 안 난다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0: 안 젖었어요.
1: 아, 자켓으로 안 보여주세요. 아니요 TMI. Sorry.
0: 자 오늘의 1등은요 낙지연이님입니다. 아이고. 이제 어제도 1등 오늘도 1등 하지만 이번 주 1등 리스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점. 월요일은 고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낙지연이님이요 정말 꾸준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1: Very grateful.
0: 네. 네. 월요일 빼고는 순위 적으시고 이제 다른 댓글 안 다치거든요.
1: 네. 네. I think a lot of other listeners can take to heart 네. 낙지연이님's effort.
0: 네.
1: 네. 낙지연님 지금 일단 이제 끊겨졌으니까. 네네네. 선물 못 받거든요 이번 주.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도 선물 난 필요 없다라고 딱 보여주잖아요.
0: 네네.
1: 여러분. We could all, if we could all be like 낙지연이님, right? And try our best to be 네. first place 네, in the chat.
0: 근데
1: 너무 뭐라 하나요, 제가 지금?
0: 근데 제일 선물 관심 없으시는 건요, 두둥님이에요.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라고 저는 아직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1: 우리 네. 혹시 그거 저도 먹 뭐라고요?
0: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1: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0: 네.
1: 부장님 이거 우리 미디어 원래
0: 네.
1: 그냥 쫙 이렇게 처리세요 이거.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0: 그 피디님이 민수 씨 영어도 조금 써달라고.
1: 아 맞다 우리 영어
0: 영어죠. 네, 네 영어.
1: 가끔씩 깜빡해.
0: 그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1: 아이 잠깐만 저도 먹고 살 만큼
0: 법니다.
1: 네
0: 네.
1: 뭐 I get paid
0: enough.
1: I get paid enough.
0: I get paid enough.
1: 깔끔하게 말 I get paid enough.
0: I get paid enough.
1: 네
0: 네.
1: 그죠 뒤 생략되는 게 뭐 네. to 뭐 eat and live.
0: 네. 두 분이 제가 다음에 영어로 질문할 테니까요. 영어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슈가만 땡님 2등 하셨고 달지님이 3등 하셨는데 이제 3위 안에 들기가 쉽지가 않군요라고 하셨거든요.
1: It was never easy.
0: 근데 우리 피디님께서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달지님.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1: 누가요?
0: 피디님.
1: 와. 이 부장님이 그렇게
0: 그 말투가 장군 같으세요.
1: 네.
0: 네. 이거 진짜 힘 딱 받거든요.
1: 그런 우리 부장님 그런 여유가 있었네요 오늘. 네 그렇게 encouragement를 네. 보내주기 위해.
0: 그리고 이제 까베님께서 저희가 어제 일부에도 출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부 딱 들어오셨고요. 미스예님 어제 문자 기억하시나요?
1: 북한님.
0: 곽수사님이신가요?
1: 네.
0: 곽수사님이신가요? 라고 어제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1: 아 예스.
0: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1: 네.
0: 곽수산 씨 영어 잘하시네요.
1: I think 네. 북한님 유튜브가 네. 그 계정으로 내 근데 TV 화면으로 보는 거는 그분의 방송인 것 같아요.
0: 아 화면은 you know 그분이고 네. 소리만 민수 씨다.
1: 네. It's 네. you can't mix that up.
0: 아 그러니까요. 우리 BCA님 그만큼 여기에 홀리셨다라는 거예요.
1: 네.
0: 이제 못 나가십니다.
1: 일단 웰컴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인호잡이 있었는데요. 인호잡 그 2번 분 노래 들으시고 우리 두둥님이 최소 코인 노래방에 월 20만 원은 갖다 바친 목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 진짜 그 정도였어요.
0: 네.
1: 그리고 Very surprising.
0: Yeah. 오옹님이라고 새로 오셨거든요.
1: 네.
0: 오옹님.
1: 네.
0: 와.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네요 라고 또 말씀하셨네요.
1: 진짜
0: 또 1번 분도 잘하셨어요. 우리 안트로프님께서 잘하신다고 또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1: 오늘도 선수였습니다 진짜 프로페셔널.
0: 네. 근데 우리 두두님께서 영어로 또 따로 찾아보셨네요.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1: 네.
0: I make a living enough to eat and live.
1: Good for you.
0: 두두님 굳이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됐는데
1: 진짜 끝까지 민수 잘생겼어 이 다섯 글자 민수 잘생겼어 여섯 글자.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자
0: 이거,
1: 여기까지
0: 이거 넘기래요 할게요. 넘기래요.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DJ 조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네, 속보가 들어왔어요.
1: 네.
0: 우리 두둥님께서 드디어 답변을 다셨네요. 민수 생겼다.
1: 아...
0: 자리 없어요.
1: 네.
0: 생겼다.
1: 그럼 잘 이렇게 잘은
0: 네.
1: 그냥 이렇게 생략됐다고 생각할게요.
0: 네.
1: I will accept this. This is acceptable. 받아들이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카이로스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민수 생겼다 이후에 히읗히읗히읗 하셨네요. 공감하신다라는 건가요?
1: 네.
0: 네.
1: 그 공감하는 웃음입니다.
0: 아 빨리 하라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부스터분들요. 제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0: Did you know를 들으시면서 더 찾아보시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습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1: Okay.
0: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1: Okay, let's hear it.
0: How fast does a fart actually travel when released?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1: 네,
0: 우리가
1: please.
0: 방귀를 낄 때 초속 몇 킬로일까? 지금 박수갈채가
1: 맞추면 혹시 있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If I get this correct, let's just end it here. 왜냐면 네. 이거 we just need to know the speed.
0: 아 맞아요.
1: That's the question you're asking, right? How fast does a fart actually travel when released?
0: 네.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초속 몇 킬로일까요?
1: I'm trying to picture it.
0: 배에 힘을 줬다는 가정하에.
1: 네. 네. How fast does a gas travel?
0: 그렇죠. 네.
1: 정답.
0: 몇 킬로죠?
1: 100 kilometers per hour.
0: Nope. 너무 빨라요.
1: 너무 빨라요?
0: 너무 빨라요.
1: 냄새를 그렇게 빨리 오는데 근데. 아,
0: 일단 이거 틀리셨으니까 조금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1: Please,
0: 자, 우선은요. 대장 속에 갇혀있던 가스는요. 장 운동으로 인해서 높은 pressure, 압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1: Okay.
0: 그래서 닫혀있던 항문 괄약근이 열리는 순간 이제 팽창된 상태에서 이제 release가 되는데 이 순간에 초속
1: 죄송한데 can you put down your hands? 너무 손이 describing 하면서 again I can picture something
0: 자세히 해야죠.
1: 네네.
0: At this moment, the exit speed reaches 3 meters per second, which is about 11 kilometers per hour.
1: 11 kilometers per hour.
0: 이제
1: 빠른 건 아니네.
0: 어린이 그 보호 구역보다는 네. 느립니다. 네. 그 한 30km per hour잖아요. 저희 빵귀는요.
1: 네.
0: 11입니다. 네.
1: 뭐
0: 꽤나 빨라요.
1: 그렇죠. I mean the fart's not that fast.
0: 근데 그 정도면요. 그 휴먼이 러닝 하는 정도예요.
1: 그래요?
0: 네.
1: Usain Bolt's that fast?
0: 그 우리가 그냥
1: 러닝 average human.
0: Average human. 네. 그래서 우리가 러닝하는 수준의 속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Okay.
0: 두 번째로 중요한 게
1: 네.
0: 그 정도로 빠르면 옆에 있는 사람의 코 속에는 몇 초 만에 들어갈까? 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1: 3.
0: 아니에요. 3 아니고요. 만약에 힘을 진짜 세게 주면 3초고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5 seconds.
1: 5 seconds.
0: 3m 거리 기준으로. 굉장히 빠른 겁니다.
1: 그래서 the person that farts 네. 가스 하면 people there get at least 4 to 5 seconds to exit the room, right?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within just 5 seconds,
1: yes,
0: those odor particles penetrate directly into nearby noses.
1: 네.
0: 네. 만약에 뭐 소리를 약간 들었다, 누군가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다, 5초 안에 막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 자, 우리 닥터순이 문자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분 오늘 하나 갖고 왔습니다.
0: 네.
1: 네, 닥터순님 일단 지금 들어왔는데 뭐라 해야 하긴 했는데 참을게요.
0: 많은 네. 분들의 궁금증 해결했다니
1: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의 Did you know? 했습니다.
0: 바이바이.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중사 이병 신민수는 2026년 9월 16일 불어 올스타 잉글리시 스튜디오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중사.
5: 반갑습니다.
1: 네. 누구시죠? 요 쓰면 안 되죠. 군대에서. 네네. 누구십니까?
5: 아, 댓글이 많이 오네요.
1: 댓글 읽기 부탁드립니다.
5: 아, 예. 우리 토리님 반갑습니다. 토리님 군인 아직 예비군

0: 과장님, 우리 아 햄찌님, 두둥님, 닥터수님 반갑고요. 아, 예, 저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요.
1: 아 근데 너무 멋져요.
0: 네네. 아 이거 영어로 준비했거든요. I just finished 3 days of reserve training.
1: 네. 네. Army reserve training. 네,
0: Army reserve training. 네.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1: 여러분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0: 네네.
1: 뭐 이거 또 군대 얘기 나오기 사람들이 아, 또 군대 얘기다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대위입니다. 대위.
2: 아요.
1: 이게 다이아몬드 세 개예요.
0: 대위 맞아. 캡틴. I served 우와. as a captain.
1: 아니 저도 군대에 있었을 예, 때 그 중대장이 대위였거든요.
0: 예예. 예.
1: 완전 높은 사람이라고 네네. 생각했어요 저는. 아. 쭉 서.
0: 아 우리 댓글 굉장히 많네요. 우리 네. 유리의 킴 오팔구님 과장님 예비군이신 거죠? 예비군 맞습니다.
1: 네.
0: 예비군 맞고요.
1: 두둥님 군복 새끼 좀 옛날 거인가요?
0: 아좀 옛날 거예요. 좀 옛날 거예요. 예.
1: 아 근데 이거 디지털 그거잖아요.
0: 아 네.
1: 그 디지털 아, 캐모플라지인데
0: 우리 두둥님 카투사는 아니고요. 네이비입니다. 네이비.
1: 네이비. Navy.
0: Yeah, I served as a Korean Navy.
1: Wait, Navy is the same uniform as regular Army?
0: 아 네, 똑같아요.
1: 아. I did not know that. 와.
0: 아, 우리 또 두둥님 김미숙님 언제 오시지? 한 나오시네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1: Wow. Well,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So it seems like you, right after your reserve training, came to the studio.
0: Yeah, I just finished 2 hours ago.
1: 네.
0: 오늘 두 시간 전에 끝나고.
1: 네.
0: 바로 왔어요.
1: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두 시간 동안 그래서 옷 갈아입을 수도 있었거든요.
0: 아니, 아니.
1: He could have changed. 아니. He could have changed. 옷 갈아입을 수도 있었잖아요.
0: 아니,
1: 두 시간이 있었는데.
0: 아니 아니 밥 먹고 저 멀어가지고.
1: 네.
0: 이 딱 맞지. 아 못 집에 갔다고 시간이 안 됐어요.
1: 그래요. 예, 예. 아 그래도 이게 더 멋집니다, 사실.
0: 네. 네. 네. 아 김민숙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민수님 하셨네요.
1: 민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Welcome, welcome. 네, 네. 자, another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네. 우리 대위님 몇 회죠 오늘?
0: 72회입니다.
1: 72회입니다. 네. With our Hong Daewi-nim.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policies, projects, you know, festivals and events and whatnot put forth by Busan City. 우리 Hong Daewi-nim will be providing us that information. 자, 우리 오늘 민원부터 들어보겠습니까?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 이야기 나눴어요. 여보.
3: 어?
0: 뭐야?
3: 근데 여보 잠깐만 왜 또 갑자기 군복이야? 나 여보 나 군복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0: 이렇게
3: 입고
0: 온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3: 아 그래 알겠어. 아 근데 여보 나 요즘 나 다이어트 하려고 우리 산책했는데 아 운동화 너무 좋더라. The sneakers that you bought me works like a charm. 좋은 신발 신으면 여보 뭐든지 할 것 같아. The world is your oyster, 그치?
0: 운동 웬일이야? 아니 근데 좋은 데 있잖아. 운동화가 요새 많이 비싸진 것 같아.
3: 아 여보 say less.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 정부가 좀 강력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Time for the big guns. You know what I'm saying? 아 그나저나 여보 이번 주말에도 날씨 좋은데 우리 어디 놀러 가야지. 여보 이 군복 입고 놀러 가야지.
0: 아, 예. 아 그러면 저 날씨도 좋고 군복 입고 다이어트도 하고 하니까 등산?
3: 하, 진짜 아무리 멋져도 등산? 아 don't start with me 여보. I'm about to lose it. It's not my jam. 등산 싫어.
0: 그러면 저기 다른 축제나 이벤트 한번 찾아볼까?
3: 아 역시 music to my ears. 아 여보 근데 퐁피두 미술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it rings a bell.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치?
0: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3: 아 그래서 여보 my rule of thumb BEFM 알잖아. 그래서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빨리 물어봐.
0: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운동화 구매 이벤트나 축제 부산시 문화예술 정책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자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So lots to cover today. 그나저나 오늘 한 번 나왔네요.
0: 아 죄송한 게 어제 제 방송을 못 봐가지고요. 표현은 제가 못 썼어요.
1: 봤다고요.
0: 예, 예.
1: 네, 아 그죠. 뭐 일단 훈련 때문에. 네, 네, 네.
0: 아 우리 또 댓글 그동안 많이 왔거든요. 우리 유리의 킴 오팔군이 오늘 활발하시네요. 과장님 군복 너무 잘 어울리셔요. It's your personal color.
1: Green is your personal color.
0: 아 닥터 수님 이제 주제를 못 따라가겠음. 아 두둥님 예비군 가시느라 대본을 급조하셨네요.
1: 네, 빙고입니까?
0: 아 맞아요.
1: 네.
0: 야, say, 아 stainless, stainless.
1: Stainless. 예, 예. 자 좋아요. So let's get into what's going on in Busan City. 첫 번째는 어떻게 됐나요?

0: Mayor Chun Jae-su and also city staff.
1: Oh, okay. So a town hall meeting set to take place. Sounds interesting.
0: 맞습니다. Especially, you know, in a democratic society, citizens' opinions are definite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a policy is necessary or not. So that's the reason why Busan City wants to explain its plans and listen to citizens' ideas and opinions on cultural and art policies.
1: Right, I can't agree more.
0: 맞습니다. Actually, this meeting will consist of two parts. First one is Busan City will explain its plans, and after that, in the second half, participants will discuss some key issues related to cultural and art policies, especially like Pongpidu Museum.
1: Yes.
0: And also Opera House, etc. If you're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meeting, then you can register from today and by next tomorrow using the QR code.
1: Yes.
0: On the... 여기 나오죠? 여기 포스터가 나오네요.
2: 아니요. 그거 내렸어요. 우리 부장님이.
0: 없어졌네.
2: 그거는 좀 레그가 있어서 계속 아직 보입니다.
0: 아, 예. 포스터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1: 네.
0: 이거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1: Nice. So that's the Busan City Hall. Town meeting set to take place on the 30th of this month.
0: 저 다시 띄워주셨네요. 저기
1: 네. 저, thank you so much.
0: 저 보이죠? 저거 QR코드.
1: 그 QR코드.
0: 네네.
1: 네. 감사합니다. We have messages coming in.
0: 아, 우리 많이 하셨네요. 우리 네. 닥터 수님 굉장히 소식이 빠르시네요. 네. 폼피두랑 오페라 개막 공연 논의한다고 뉴스 봤는데 그건가 보네요. 라스칼라.
1: 혹시 뭐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뭐 그거 들은 거 여기 다시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닥터 수님?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아니겠죠?
0: 네네.
1: 네.
0: 하여튼 그 맞아요. 퐁피두 네. 이제 라스칼라 공연 이런 거 논의하는 거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 두둥님 부산 문화도시 포스터 얘기만 하면 보게 돼요.
1: 네. 좋습니다. What's next?
0: 아 하나만 더 할까요? 앞에 재밌는 댓글이 와가지고.
1: 네. 하세요.
0: 토리님. 민수 건들지 마요.
1: 네, 건들지 마십시오.
0: 두둥님, 민수님 미필이세요.
1: 네? 오, 이런 거는 이거는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0: 어, 새로운 네. 소식이네요.
1: 저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0: 어, 몰랐습니다.
1: 네. 저 뭐지? 언제 입대했죠?
0: 전 2017년.
1: 2017년. 네. 네. 근데 군생활 언제? 아, 얼마 길었죠?
0: 3년 좀 넘겠죠.
1: 아, 근데 뭐냐면 이게 대위까지니까 할 말이 없네.
0: 예, 예.
1: 네, 저는 2008년 입대해가지고 아, 네, 2010년에 예, 예. 제대했습니다.
0: 오,
1: 네.
0: 좋습니다.
1: 저도 군복 있어요 집에. 입고 와요. 우리 같이 입고 옵시다 다음에.
0: 두둥님, fake news 맞네요. fake news. 네, fake news였고요.
1: 좋아요. What's next?
0: Second one is about shoes.
1: Shoes. 네, 신발이네요. 좋아하죠. 네. Tell me more.
0: Busan City will hold the Busan Shoes Promotion and Sales Fair. 이제 부산 신발 홍보 판매전을 열거든요. Especially tomorrow. 내일 엽니다. 내일.
1: 네.
0: Tomorrow from 9 a.m. to 6 p.m. at the Citizens Plaza on the second floor of Busan City Hall.
1: Oh, so that's the Busan 신발 홍보 판매전.
0: 맞습니다.
1: Sounds nice. Sounds fun. Details, please.
0: Yeah. You can meet approximately 20 Busan local shoes brands. And you can get up to 30% of discount. Adding to that, if you buy more than 30,000 won, then you can use also, you know, 3,000 won discount coupon. And adding to that, nowadays, you know, you can get 15% of cashback from 동백전.
1: Yeah.
0: So it means 30% of discount and also 3,000 won coupon.
1: Nice.
0: And 15% of cashback. So totally, you can get maybe 50%
1: 네.
0: of discount.
1: Discounts on discounts on discounts, right?
0: 맞아요.
1: That's good 네, to hear.
0: 거의 50% discount.
1: 네.
0: So, you know, visitors... Also adding to that, visitors can check their walking patterns. 이제 똑바로 걷는지 walking patterns.
1: 아 맞아요. 신기하겠다.
0: 네, 그것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And also learn how to walk properly.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어 저기 나오네요. 저기,
1: 네,
0: 저 나오죠. 저기 보면 신발 안에 막 적혀 있어요.
1: 네, all like different brands.
0: Yeah, 저기
1: right?
0: 브랜드 이름입니다.
1: 네, 네. Interesting. 오, 근데 이게 신발 the walking patterns and how you walk 이거 그 analyze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0: 예, 예.
1: 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as I was coming into the studio today, 네, 네. 그 조한이 형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1: He said he could hear me coming in. 어, 딱 민수다라고 저 발걸음에 들리대요. 네, but that's because I think I drag my feet. Drag my feet은 한국말로 뭐죠?
0: 이 발을 지지끄는
1: 그쵸 지지끄는 거 예. 그런 좀 걸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좀 walking pattern 좀 analyze 하고 좀 고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래서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1: 그거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아, 예. 네 그건 부산
0: sorry.
1: 신발 홍보 판매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문자
0: 두둥님

0: 선생님이 네. 굉장히 많이 다뤄주셨네요. 네. 아 군복 제발 입고 오지 마세요.
1: 저 아마 못 입을 거예요 아마 지금.
0: 근데 민수 군복 진짜 초록색이듯 옛날 거 와우.
1: 저는 이 디지털 캐모플라주 전에 예. 있는 캐모플라주였어요. 아, 예, 예, 예. 네. 예. 그 있잖아요 그거 유행하는 캐모플라주.
0: 아 네네. 네. 진짜 옛날 거네요. 네네.
1: 그렇습니다. 자 what's next?
0: Next one is about event.
1: Okay, what event?
0: Busan City will hold Sign Expo Busan 2026 today through this Sunday at Busan Citizens Park Dasom Hall.
1: Busan Sign Expo. 네,
0: Busan Sign Expo.
1: 뭐 사람 사인 할 때 그 사인이
0: 아, 그 사인이 아니고 네. 이제 간판.
1: Oh, like billboards, yeah. right? Stuff yeah. like that. Signs.
0: Yeah, this expo is all about sign, mm-hmm. 간판. And also you can enjoy the award-winning works from the Busan Outdoor Advertising Awards. 이제 부산 옥외 광고 대상이라는 거기서 상을 받은 이 광고물들을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Mm-hmm. There will be various categories like creative model advertisements, drawing beautiful signs in our neighborhood, and creative designs, and beautiful signs, etc. So yeah. yeah, there are four categories. Mm-hmm. So you can enjoy all the beautiful signs which are awarded in those, you know, awards. So yeah.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as well.
1: Yeah, and you know, here in Korea, that's something that kind of like surprised me, kind of shocked me when I first came to Korea, just how many signs there are 아, here in 네, Korea. 진짜 네, 네. 건물 하나에 뭐지 비즈니스 있는 것보다 더 사인이 더 많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1: Right, so it just goes to show you just how much it's a part of basically our society, right? These signs and these placards and whatnot put up on buildings. So that is the Busan Sign Expo taking place starting today, yeah. starting today, going until the 20th of this week.
0: 아, 저기 또 나오네요. 저기 수상작 중에 저 샘플입니다. 저, 네, 저, 보이죠?
1: 오, 네네. 오 예쁘네요.
0: 예예. 예.
1: 네, so that's a Busan Sign Expo. Nice. We have time for one more.
0: 아, 두둥님 네온 사인 왔네요.
1: 네온 사인. 맞아, 그 네온 사인 할 때. 네. 네온인데 그 원래 발음 네온.
0: 아, 네온 사인.
1: 네온. 네. 자, what's next?
0: Last one is really big events.
1: Oh, save the best for last.
0: In Busan. 네. 2026 Seven Bridge Tour.
1: 오야 oh, yeah. 이거 들어왔어요.
0: 오 아세요?
1: 작년에도 이거 소개해주지 않았어요?
0: 맞아요. yeah. 2026 Seven Bridge Tour Riding in Busan will be held this Sunday, 6:30 a.m. to 11:30 a.m. At various bridges in Busan. You know, Seven Bridge Tour is one of the most famous bicycle tour program in Busan, and this year, approximately 4,000 riders will join this event. 4,000명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참가 예정입니다.
1: 4,000?
0: 네.
1: That's a lot.
0: 근데 이제 저 중요한 건 신청은 거의 마감됐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소개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1: 네, 왜요?
0: 신청 때문이 아니고. 네. The route starts at Bexco and passes through Gwangan Bridge, 신선대 Underground Road, okay. and also Busan Port Bridge and Namhang Bridge, Chunma Tunnel and Eulsuk-do Bridge.
1: Yeah.
0: And also coming back to Bexco okay. as well. Uh-huh. So totally 77 kilometers.
1: I know why you need to tell us.
0: 맞습니다.
1: 네.
0: So riders can enjoy really beautiful scenery 네. and breathtaking views of Busan along the way. But the important thing is entire routes will be closed.
1: 맞아요.
0: You know, to traffic during the event.
1: 네.
0: 아까 말씀드렸죠. 일요일 6시 반부터 11시 반 네. 아침에.
1: So 여러분 진짜 plan accordingly. 진짜
0: 좀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돼요.
1: 맞습니다. 네. 특히 like these things can 네네. like you know make you late for whatever you're going to. Like 30, 40 minutes sometimes.
0: 이게 좀 말씀드렸죠.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이 참 핵심적인 우리가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1: 그쵸.
0: 일요일 오전에는 조금 차가 이렇게 좀 밀릴 수 있다.
1: 맞습니다. 네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us in. So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Thank you so much. 자, 마지막으로 영어 배우는 타임입니다.
0: 네. 아, 또 댓글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카이로스007님, 올스타 덕에 부산 소식을 듣네요.
1: You're welcome입니다.
0: 아, 좋고요. 아, 닥터수님 표 다 팔렸어요. 아, 잘해. 아, 두둥님, 터수님은 정말 부산의 이것저것을 알차게 다 누리시는데.
1: 네, 네. 진짜. 네.
0: 좋습니다.
1: 자, 궁금한 거 뭡니까?
0: 아,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0: 우리가 저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1: 네.
0: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아,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좀 곤란한 상황이야.
1: 아, 좀 곤란한 상황이다.
0: 네.
1: 네. I'm in a bit of a jam.
0: 아, 잼이에요?
1: 네, 뭐 I'm in a jam 혹은 I'm in a bit of a jam.
0: 잼이 그 딸기 잼?
1: 나는 뭐, 네, 뭐 딸기 잼 말고 잼이라고 뭐라 그래야 되지? 뭐 트래픽 잼, 뭐 그런 느낌의
0: 잼.
1: 네, so I'm in a bit of a jam. 내가 네.

0: 진행을 못하는 글은 좀 트러블이 있다. Right? 그런 상황이면 I'm in a bit of a jam. 이러면 됩니다.
1: In a bit of jam.
0: 네. 자, 오늘도 쓰기로 부산 brought to you by 우리 배 대위님.
1: 예예. 예.
0: 네, thank you so much.
1: 대위입니다.
0: 자, 예, 예. 차렷! 방송 중성.
2: 저희 필승, 필승.
0: 아, 필승. 필승. 방송 끝.
2: 끝.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time to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ur last track dedicated to 우리 과장님, 우리 대위님 김광석이 부릅니다. 이등병의 편지.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straight to Busan.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omorrow is the day that the Busan Museum of Art officially opens. Having fully renovated its exhibition halls, storage facilities, entrances, and visitor amenities, it is also unveiling a fresh slate of programs ranging from an international exhibition questioning the future of art museums to exhibitions reflecting on Busan's history and memories to really dedicated exhibitions for children. So today, we sit down with Mr. Seo Jin-seok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Busan Museum of Art. We're going to discuss what has changed, the new spaces and exhibitions visitors will encounter firsthand tomorrow, and the museum's upcoming transformation. 네, 오늘 제 인터뷰에서는 서 진석 부산 시립미술관장과 함께합니다. 부산 시립미술관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만나게 될 새로운 공간과 전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저는 부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him in the studio. And as I mentioned, tomorrow is finally the day, having completed this long journey of preparation. How are you feeling on the eve of the reopening? 네, 바로 내일 부산시립미술관이 다시 문을 엽니다. 긴 준비를 마친 지금 재개관 내 앞두고 어떤 마음이신가요?
1: 저희가 재개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미술관 구성원들이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고요.
0: 네.
1: 지금 사실은 이렇게 대규모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공립미술관이 이렇게 재개관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한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만큼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계 인사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느낌,
0: 네.
1: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0: 네. 뭐
1: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네, 긴 준비 끝에

0: 또 시민들도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내일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이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over the past 2 years, numerous staff members have poured their hearts right into the reopening of the Busan Museum of Art because it has been an unprecedented, right, large-scale remodeling project in the history of public art museums in terms of both duration and budget as well. He honestly admits to feeling quite nervous, and it is. They have prepared for a long time with a lot of effort, so I'm sure it's going to be great. And through this reopening, what is the biggest change visitors will feel? So could you also introduce the newly transformed spaces or facilities that we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네, 이번 재개관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가장 크게 느낄 변화는 무엇일지, 또 새롭게 달라진 공간이나 시설 중에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부분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이 바뀌고 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많이 바뀌겠지만 무엇보다도 저희가 2년 동안 재개관 공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낙후된 시설 보수 보완이었습니다.
0: 네.
1: 저희 미술관이 28년이 됐죠. 그리고 단일 규모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미술관이어서 아무래도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발생되는 그 노후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 공사가 필요했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는 동시대 미술관들이 사실은 미래 사회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미래형 미술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형 미술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건축적 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건축적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리미럴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계 해체성입니다.
0: 네.
1: 그래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모든 구조를 해체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탁 트인 안과 밖에 경계가 없는 낮은 곳과 높은 곳이 경계가 없는 그런 시공감각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고요.
0: 네.
1: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가변의 유동성이라고 해서 트랜스포밍 스페이스라고 하죠. 기존 저희가 과거 저희 부산시립미술관은 군도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섬처럼 이렇게 방방방방방 분리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로 다 합쳤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떠한 저희가 건축적 이 어셈블링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기능적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래서 공간 자체가 언제든지 기능에 맞게 저희가 가변적으로 트랜스포밍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0: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멀티 컬처럴 스페이스라고 해서 문화의 다면성입니다. 이제 현대미술관이 굉장히 실험적이고 뭐 이해할 수 없는 작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중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희가 모든 장르들, 하이 아트, 로우 아트라고 그러죠. 이게 해체가 되는, 그래서 뭐 디자인, 공예, 패션, 공연까지 이런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편집실이라는 공간이 또 1층에 마련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저희 미술관이 과거보다 더욱더 이렇게 열린 플랫폼으로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기대됩니다. 앞으로는 미술관에 갈 때 작품뿐 아니라 공간이 어떻게 열리고 또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So he explains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modeling was twofold. So first was to repair and improve aging facilities that have surpassed 28 years. And second, to conduct an architectural experiment proposing a new museum model tailored for future society. And with that, he highlights three concepts. So first is the dissolution of boundaries through a liminal space. So creating an open space with no visual barriers horizontally or vertically. Second, he mentioned adaptable flexibility via a transforming space. So moving away from dividing rooms into a single cohesive open volume that can just fluidly change according to function. Before, it was more like islands, but now they are all connected in some way. And third, cultural multifacetedness through a multicultural space where a cultural concept store on the, he mentioned the visitors can enjoy not only just contemporary art, which could be a little bit difficult for some people, but they're going to be showing design, crafts, and performances together, really becoming an open platform for all. Well, along with the visible changes, less obvious museum functions such as storage facilities have also been enhanced. So let's hear, in terms of preserving and researching artwork,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관람객 누구는

0: 는좀잘보이지않는미술관의기능도함께개선했습니다작품을보존하고연구하는측면에서어떤변화가있었을까요
1: 미술관의정의가작품을소장을하고연구를하고그것을대중들한테전시로서향유시켜주는게미술관의기본적인정의거든요
0: 네
1: 그래서수장고가굉장히중요합니다저희미술관이약3000점의소장품을가지고있는데
0: 네
1: 저희가수장고를좀확충을했습니다이번에공간을조금더늘렸고요그리고또항온항습시설도저희가조금고도화했습니다그래서그어느때보다도많은좋은작업들을더많이보관할수있게끔좋은조건에서저희가개선공사를했고요
0: 네
1: 그리고무엇보다도저희가2층전시장에상설전시장을만들었습니다프로젝트룸이라고해서이전시장이굉장히중요한이유중에하나가부산시립미술관은부산예술인들의버팀목이돼야되죠그래서이공간에서는저희소장품을중심으로해서부산지역미술사를연구하는하나의연구기능을하는공간입니다연구를해서부산지역미술사를세계의미술흐름에또다른위치로정립시키는 그런끊임없는연구와전시활동을할수있는프로젝트룸이하나만들어졌습니다
0: 네그렇군요이런연구가또쌓일수록부산의미술이한국현대미술안에서어떤의미를갖는지도더선명하게드러날것같습니다 So he highlighted that the previously insufficient storage space has been expanded to store more collection work safely. And as we talk about storage rooms, it's a very important part of museums and artwork. With major upgrades made to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control systems. Also, he notes the creation of a brand new permanent exhibition space. This area serves both as a venue to display the museum's collection and as a research lab dedicated to local Busan art history. It is designed to continuously investigate where Busan's arts and culture stand within the broader currents of contemporary art history, actively sharing those findings with citizens. Sounds quite interesting indeed.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Seo Jin-seok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Busan Museum of Art. Now, along with the reopening, visitors will be able to enjoy a diverse range of exhibitions. Could you introduce what exhibitions are opening, along with the key highlights to look out for in each? 네, 재개관을 함께 다양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각 전시에서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 부분도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저희가 총 5개의 전시가 동시에 열립니다.
0: 네. 네,
1: 그 중에서 이제 메인 전시라고 하는 것은 두 전시가 있는데요.
0: 네.
1: 저희가 2층과 3층에서 열립니다. 2층 전시는 제목이 좀 다소 긴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 바다 높은 물결 위에 있다
0: 네.
1: 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한국의 근현대 어떤 미술사를 재정립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그리고 뭐 6.25 전쟁 그리고 지금까지 예술이 어떻게 사회와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연구해서 보여주는 전시고요. 우리의 주체성을 사회적 주체성과 함께 미학적 주체성을 정립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시죠. 2층에서 열리고
0: 네.
1: 약 250여 점의 작품이 출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층은 또 퓨처 뮤지얼러지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2층이 과거와 현재를 정립을 했다면 이거는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전시입니다.
0: 네.
1: 아마 미술사적으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전 세계 8개의 미술관과 우리까지 합하면 9개죠. 공동 기획을 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 또 미래 향유자를 위한 새로운 미술관의 역할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전시를 선보이고 있고요. 이 전시는 굉장히 선도적인 전시로서 저희가 포럼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루는 전시가 2층, 3층에 있고 또 저희가 1층이나 또 지하에도 또 다양한 전시들이 같이 연계돼서 열릴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과거를 돌아보는 전시와 또 미래를 질문하는 전시를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재개관의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So he notes that a total of 5 exhibitions are opening simultaneously with the main exhibitions located on the second and third floor. So the second floor exhibition seeks to redefine the relationship and practical engagement between Korean contemporary art and society amid the dynamic currents of the modern
2: modernization by the other. Spanning from post-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through the modern era, he has prepared about 250

0: different pieces for this exhibition. And on the third floor exhibition called Future Museology explores the new roles and functions of art museums in future society, co-curated in collaboration with 8 other art museums from around the world. There is going to be more on the first floor and the basement floor as well. So much to explore once they open. And the exhibition titled 안전기지 is also prepared for children, offering an experience quite distinct from the traditional idea of an art museum where one quietly walks around just viewing artwork. So what will children do in this place, and in what ways will they experience art? 예, 어린이를 위한 안전기지도 마련됩니다. 미술관을 조용히 걸으며 작품을 감상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경험을 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은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게 될까요?
1: 아마 동시대가 창의 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죠.
0: 그렇죠.
1: 그래서 미술관들도 지금 뭐 단지 전시 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특히 창의 예술 교육기관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하에 어린이 갤러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전시장이 있고요.
0: 네.
1: 여기서는 아마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아와 관련된 전시를 하고 또한 그거와 함께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안전기지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전시의 주제는 동시대 이제 유아들이 어떻게 애착적 관계를 형성을 하는지, 과거와는 다르겠죠.
0: 네.
1: 과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물질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인형이라든가
0: 네.
1: 사람이라든가. 근데 요즘에는 비물질과도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세대죠.
0: 뭐 네.
1: 알파 세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0: 네.
1: 네이티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애착적 관계를 요즘 유아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두 명의 또 예술 컬렉티브 그룹과 저희가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린이들에게도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새롭게 또 생각해 보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he emphasizes that today's art museums must evolve beyond simply preserving and just exhibiting works to become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that end, the museum operates a children's museum in the basement, providing creative educational exhibitions for young children along with diverse learning programs. For this reopening, they prepared the exhibition titled 안전기지. And he notes that while attachment in the past centered primarily around physical subjects, right, like tangible objects, today's generation alpha, we call them, forms bonds, attachments with immaterial subjects, right? We can think of digital environments and whatnot. So he explains that this exhibition will explore and present these generational shifts. And ahead of the reopening, you selected new docent and conducted professional training. So what preparations have been made so that citizens unfamiliar with contemporary art, as well as foreign visitors to Busan, can comfortably enjoy the museum? 네, 재개관을 앞두고 새로운 도슨트를 선발하고 전문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현대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이나 부산에 찾은 외국인 관람객들도 편하게 미술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1: 도슨트의 역할이 크죠. 저희가 커뮤니케이터라고도 지칭을 하는데 전방위에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희가 도슨트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도 더 강화를 하고요. 도슨트 분들의 숫자도 더 늘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쉽게 만나기 위해서 저희 메타버스 미술관도 개설을 했습니다.
0: 네.
1: 뭐 2년 전에 만들었지만 저희가 더욱더 고도화해서 전 세계 그 누구든 저희가 PC로 접속을 하면 저희 미술관 내에 와서 작품을 감상을 하고 또 소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AI 도슨트 서비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물론 대중과들의 다양한 그 접점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0: 네, 네. Absolutely. So he notes that the museum has established a sustainable system to train docents and, of course, helping citizens understand and approach the artwork with greater ease. For international audiences, he explains that they have further upgraded their Metaverse Art Museum, allowing users worldwide to experience the exhibition

0: anytime in virtual spaces. Now, could you introduce what discussions will take place on September 19th at 2026 BMA Future Museum International Forum? 네, 9월 19일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026 BMA 미술, 미래미술관 국제포럼도 열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지 소개해 주시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1: 앞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술관이 재개관한 이후에는 미래형 미술관을 지향을 합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미래 향유자를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퓨처 뮤지엄 포럼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전 세계에 다양한 석학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래에는 어떠한 미술관이 출현할 것이며 어떠한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확장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합니다. 또 그 데이터가 다 바탕이 돼서 저희 미술관에 적용이 되겠죠.
0: 네.
1: 그래서 이런 포럼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0: 네. 우리 부산의 미래 미술관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직접 이끌어간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So together with global scholars, the museum will continue researching a new museology, namely the future roles and functions of art museums, and will consistently sustain these efforts through ongoing forums and exhibitions. And for our final question, as a public art museum representing Busan, what role should the Busan Museum Art play? And with this reopening as a turning point, what kind of museum do you aspire to establish moving forward? 자, 마지막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공공미술관으로서 부산시립미술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번 재개관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으신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1: 이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0: 네.
1: 이제 유토피아의 미래를 저희가 꿈꿔볼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지금 불균형화된 세계화 시대고 또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이 있는 시대에 저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예술을 통해서 저는 아직도 소프트 파워에 힘을 믿거든요. 세계 문화계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단지 지역 미술관을 벗어나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류, 소프트 파워를 통한 문화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랑과 또 관심과 응원을 필요로 합니다.
0: 그럼요.
1: 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0: 네. 결국 세계적인 네. 미술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민분들이 얼마나 자주 찾고 자신의 공간처럼 느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So the Busan Museum of Art aims to grow beyond Busan into a cultural centerpiece representing both Asia and the world. And to do that, we need all of our citizens supporting and loving the museum.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Seo Jin-seok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Busan Museum of Art.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서진석 부산 미술관장과 함께했는데요. 관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Remember You by Paul Kim.

0: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and it is time for Youth Friendly City On Air. It's a special segment co-produced by Busanjin District Office and BEFM Busan Yeongeo Bangsong. Throughout September, four selected youth reporter teams from Busanjin District Office will join us every Wednesday. They're going to be taking us straight into the field to share their thoughts, real-world experiences, and authentic stories of building their lives and dreams right here in Busan. 네, 오늘 이 시간은 부산진 구청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 만드는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입니다. 부산의 청년들이 직접 지역 현장을 찾아서 고민하고 부산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We have some messages coming in. Kevin Im saying, "What is this? I gotta keep watching, right?" We actually have three guests here in the studio. I think it's our first time in this studio. So for the second episode, we're joined by the reporting team, Nikang Nikang. So we have three guests, as I mentioned, in the studio today.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순서고요. 니캉 네캉 취재팀과 함께합니다. 너랑 나랑의 의미를 담은 경상도 방언인데요.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부산이 최고!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 쭉 살고 있는 토박이 청년이자 지금 남포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청년문화공간 청년작당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최명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부산으로 다시 돌아와 부산관광공사에서 일하는 리턴 청년 이성재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이 좋아서 이주한 지금은 부산의 갈매길에서 웰니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세 명이 니캉 네캉 취재팀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three guests here in this studio. 너무너무 반가운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나눠볼 주제와 관련된 청취자 메시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부산 청년을 위해 딱 하나 할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를 들어 청년들만의 축제 또는 청년들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주거 공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I love that question. So send those messages away. 네, 장문 100원, 단문 50원에 요금이 발생하는 문자 샵 9050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부산 카카오톡 메시지, 유튜브 방송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부산 청년을 위해 딱 하나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당첨자는 부산영어방송 홈페이지 부산월드와이드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text those to #9050 or you can participate through 카카오 Talk message board or by leaving a message on our YouTube live chat.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board on BEFM Busan Worldwide website. Now, today we're going to listen to the voices of youth living in Busan from native locals to returned locals and newcomers, each staying here for different reasons and facing their own challenges.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2: 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니캉니캉 취재팀인데요.
0: 네.
2: 앞으로의 청년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문화기획을 하면서 청년 관련 일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저희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았습니다.
1: 네.
0: 네, 저희가 이번 취재를 통해 만난 분은 청년들 특화 프로그램 운영이나 청년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문화 공간, 청년 적당소의 성현모 센터장입니다. 이분은 지역의 대형 축제를 일궈온 베테랑 기획자입니다.
3: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 reporting team met Mr. Seonghyeonmu, Director of 청년작당소, which is a cultural center for the youth, and he is a veteran cultural planner and mentor dedicated to supporting young people. So what was the first topic you discussed with him?
4: 그럼 부산 토박이 청년인 명선 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2: 네, 저는 지역에서 커리어를 이어가다 보면 서울과의 정보의 격차 때문에 어머랑 개구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4: 네.
2: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성현모 청년작당소 센터장에게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1: Right, so first she wanted to hear a local native's take on their concern about the information gap between, of course, the Seoul area and Busan as well. So here Here's the interview.
5: 저는 현재 청년 작당소라는 청년 문화 공간의 센터장과 그리고 고신대학교 미디어 영상 마케팅 학과에서 또 학생들을 만나는 성현무라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던 또래의 제 또래의 친구들이나 선배들하고 많은 교류를 했어요. 굉장히 자주 서울에 또 놀러 갔어. 일도 하러 가고 같이 막 교류하고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의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 이게 이 동네에서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과 함께 했죠.
1: I see. So a local senior, he shared their perspective on finding opportunities in Busa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aying connected with peers in the capital region. And rather than feeling left behind, they stress actively networking outside Busan while remaining dedicated to building and creating value right here in their hometown.
4: 결론은 내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잘 만들어 가야겠다로 이어졌네요.
2: 네, 그렇죠. 부산에 수도권의 빠른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계속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은 항상 내가 속한 부산에 둔 겁니다.
4: 그렇군요. 외부의 자원과 정보는 부지런히 흡수하고 또 그 결실을 꽃피울 터전은 바로 이곳 부산으로 삼았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2: 네, 정확합니다. 고향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만들고 그 에너지를 가져와 지역에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지역을 버리고 떠날 곳이 아닌 새로운 판을 깔 기회의 땅으로 만든 셈입니다.
1: 그렇군요. So it really comes down to bridging the gap by absorbing outside energy and ideas. He's just not staying in Busan. He's actively turning it into a land of opportunity. And that shift in perspective is what really makes all the difference. Well, next, let's look at and returned youth, Ms. Lee Seong-ji, here in the studio. She is actually a returnee herself who came back to Busan.
4: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부산으로 다시 돌아온 리턴 청년의 입장은 어떨까요? 서울에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이성재 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저는 부산

0: 부산에서 서울로 이주해서 생활을 하다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소위 리턴 청년입니다.
1: 네, 청지 씨는 또 이제 부산에 연고가 있으시니까 정착하시면서 적응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0: 사실 부담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은 모두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성현무 센터장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 네, let's take a listen.
2: 여건 그렇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많이 그거를 포용해주거든. 받아주고.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정말 매력이거든요. 전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이 외지에서 와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고 같이 뭔가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굉장히 열려있죠. 용기를 내서 조금 더 뭔가 잘 버티고 이 부산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기를 바라죠.
3: I see. So a returned youth who moved back to Busan highlighted the city's unique charm, describing it as remarkably actually welcoming and exclusive as well, even when they feel like an outsider at first. And as we heard, he pointed to this openness as Busan's greatest strength in helping young people feel embraced.
1: 누군가 새로 부산에 오거나 혹은 다시 돌아왔을 때 부산에서 자리를 잡고 잘 살아볼 수 있게끔 기꺼이 안아주는 우리 부산 특유의 정과 따뜻함이 한 청년을 다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건 거창한 정책뿐만 아니라 그 이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의 인간적인 안전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네, 부산이 가진 이 따뜻한 기운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정착의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3: So returning youth often faced the loneliness and feeling like an outsider, but it was Busan's openness that embraced them and beyond great, you know, policies and what young people truly need to settle down is a warm human safety net. Now let's turn to youth who moved to Busan for the first time, Ms. Lee Dae-eun. Here in the studio, she actually relocated here from Seoul.
1: 네, 이제는 부산으로 처음 이주해 온 청년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은 씨가 서울에 사시다가 부산으로 이주해 온 청년인 거죠?
4: 네, 맞습니다. 저는 부산에 내려온 지 2년 차이고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 쉽게 어울리거나 융합되지 못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더 청년들과 잘 어울리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성현무 소장에게 여쭤봤습니다.
3: Alright, so then let's take a listen.
2: 청년 커뮤니티의 저는 이제 연장이라고 보는데요. 청년들이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또래의 커뮤니티도 있지만은 자기의 취향과 어떤 스타일과 그런 어떤 문화적 욕구에 따른 커뮤니티는 20살부터 80 뭐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구 세대가 만나게 되거든요.
3: I see. So in response to the migrating youth's question, he mentioned and emphasizes that community shouldn't just be limited to peers, but should expand based on shared interests and culture, connecting people from ages 20 to 80. And he highlighted that these intergenerational communities naturally bridge the gap between generations, promoting social health and helping newcomers really settle in.
1: 부산에 정착한 청년들의 관계 맺기 고민에 취향 중심 세대 통합 커뮤니티를 해답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4: 네, 단순히 나이가 같은 또래만 찾기보다는 나이나 세대를 넘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문화적 취향을 나누는 모임으로 눈을 돌려보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로 묶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I absolutely agree. So starting points really differ, but there is a common thread.
1: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본다면
5: 네. 토박인 저에게는 기회, 리턴 청년인 성지 씨에게는 관계, 이주 청년인 다은 씨에게는 소속감이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2023년, 2025년 청년 패널 조사에 따르면 부산을 떠나는 이유 1위는 일자리지만 남아있는 청년들은 바다와 여유, 삶의 질이 부산에 남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4: 네, 일자리가 삶의 당연한 기반이라면 관계와 경험이 쌓여 비로소 소속감이 만들어집니다. 청년 친화도시는 단순히 남아달라고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부산에 머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청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

0: Shout to the Top. That's very nice. Style Council there, bringing us the grooves on this Wednesday afternoon. And speaking of which, what we're bringing you every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September and October, a very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Now,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living and working in Busan, we hear diverse stories, the thoughts and experiences about their life in the city. There's everyday challenges, the choices that they make, and the hopes that they have for the future. Now, this is a video segment, so if you haven't already joined us on our YouTube channel, please do jump over there just now so you can have the full experience with Korean and, of course, English subtitles. But afterwards, I will come back and I'll give you a roundup of what they say in English anyway.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Hello,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 있는 모모스 커피에서 품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추경아입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3: 원래 저는 고향이 부산인데 한 10년 정도 서울이랑 이제 호주 멜버른에 있다가 돌아오게 된 게 2021년 11월부터 돌아왔습니다.
4: 부산에 어디에 자리 잡으셨나요?
3: 현재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모스 커피 로스터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주하는 곳은 부산 송도에 있습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으셨는지, 어떻게 해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서울에서 직업군인 하다가 4년 정도 하고 호주 멜버른에서 6년 바리스타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월드대회가 2021년 10월에 열렸는데 그때 제가 임시비자를 갖고 있어서 호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대회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치르고 대회 이후에 부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4: 추경아 바리스타님의 하루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3: 고정되어 있진 않지만 보통 오전에는 커피를 평가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요. 그 전날 우리 프로덕트 로스팅이라고 해서 모든 저희가 제품 나가는 원두들을 다 대용량으로 배치를 하는데 거기 샘플을 일부 채취를 해서 그 커핑이라는 그 커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다음날 추출 테스트를 좀 연결지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제품의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될 게 있는지를 팀원들과 같이 커피를 내리고 평가하고 있는 시간 좀 갖고요. 또는 뭐 회의가 있는 날은 회의를 좀 하고 오후에도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4: 대학에서 경호학을 전공하시고 이후 대통령 경호 업무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바리스타라는 길은 이전의 삶과는 매우 다른 선택처럼 보이는데 커피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3: 당시 4년 공부하고 좀 꿈과 포부가 있었는데 들어간 지 한 반년 안 돼서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판단을 빠르게 좀 했고요. 그때 이제 다음 진로를 무엇을 할까. 그래서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가 카페를 항상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카페를 한번 차려볼까라는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커피를 이왕이면 맛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1차원적인 생각으로 커피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커피에 좀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4: 2016년에 호주 멜버른으로 떠나서 바리스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3: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와야겠다라는 또 의지가 좀 강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좀 더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 호주에서 다수의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고 2021년에는 세계 컵 테이스터스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정상의 커피 감별 능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으로 돌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3: 그 코로나 덕분에라고 할까요? 어쨌든 호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고 한국에서는 커피 경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커피를 통해서 운이 좋게도 결과를 세계 우승을 하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뭐 약간 금융위 환향 같은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원하는 포지션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모모스커피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네,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4: 최근 부산은 커피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가진 커피 도시로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커피라는 것이 요즘은 워낙 일상 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수요가 증가했죠. 그거랑 잘 맞아 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산은 커피 도시로서의 또 매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90%의 생두들은 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점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땅 크기가 작아서 이게 엄청난 매력으로 못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산은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모모스 커피가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부산이라는 지역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3: 모모스 커피는 제가 커피를 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곳이고 이제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손님들도 보면 부산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 또 타지 분들 당연히 관광으로 많이 오시고 여행으로도 일부러 부산을 더 찾아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로컬 브랜드로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부산에 오게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4: 더 큰 도시로 떠날지 고민하는 부산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어쩌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주변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면 어디에 가는 거에 대한 맹목적인 생각보다는 좀 더 무엇을 하고 싶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곳에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아니면 다른 도시든 어디든 더 할 수 있는 결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앞으로 부산 출신의 바리스타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회사의 구성원으로서는 모모스커피가 좀 더 뻗쳐나갔으면 좋겠고요. 개인으로서는 뭐 한국 대표 중에서 현재 브러스컵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필터커피를 추출해서 시연을 10분 안에 세 잔을 내려주는 그런 대회인데 아직 한국 대표는 우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13년 만에 파이널리스트에 들어갔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저에게는 뭐 나름대로의 대리만족도 주고요. 성취감을 이끄는 데는 충분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4: 마지막으로 추경아 바리스타님께 부산이란?
3: 부산은 저에게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요.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죠. 가족들도 있고 제가 사랑하는 일과 그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해요. 자신 있어 모두 인정할 마해요. 알콩달콩 우리 사랑은 달콤. 네가 있어 밤중에도 밝고 언제나 웃어줘 내 사랑 같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보다 같죠.

0: It's Wednesday and time for tune-in time. Now, our guest went viral worldwide by hitting explosive high notes while casually lying on the floor. Please welcome the one-of-a-kind vocalist, Dia. Hell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디아님, 우리 크런처들에게도 인사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1: 네. Hello, I'm Dia. I'm a singer-songwriter. I'm really happy to be here today.
0: Beautiful.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우리 크런처 베니 is saying, "Welcome, singer Dia."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Stay tuned, Benny, and all the other crunchers out there. Now, a little behind-the-scenes story of how we got to call you into the studio. It's because one of your videos actually appeared in our algorithm, and that is how we invited you. Your singing videos have spread worldwide, you know, through social media.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saw all those reactions? 디아님의 섭외 비하인드를 사실 말씀드리자면 네. 노래 부르는 영상들이 알고리즘에 떴거든요.
1: 네, 그렇죠. 안 뜰 수가 없죠. 네.
0: 아니, 이렇게 디아님의 노래 영상들이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1: 네.
0: 처음에 이런 반응들 보고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사실 이제 SNS 시대도 이제 많이 변하면서 좀 내가 다시 알고리즘에 뜰 수 있을까 이런 기대 반하고 올렸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뜨니까.
0: 네. All right. You know, the social media world has changed a lot and Dia was thinking, can my videos hit the algorithm once again and spread? Well, she was half doubting and half, you know, expecting something big, but thankfully it went viral not just in Korea but also worldwide. So she thought it was just amazing. All right. Well, in your videos, you make it look effortless, really, but your voice is incredibly wonderful and powerful. Do you ever get nervous singing live alone in front of the camera? 영상을 보면 굉장히 가볍게 부르는 것 같은데도 소리가 그냥 뚫고 나오거든요.
1: 네. 네.
0: 카메라 앞에서 혼자 라이브 할 때 긴장되진 않으세요?
1: 사실 제 영상들이 대부분 네. 제 작업실에서 혼자 부르기 때문에 네. 제일 긴장이 안 되는 환경이에요.
0: 네. 오케이. 아무래도 편한 공간이니까.
1: 네.
0: So she usually shoots her videos in her work studio. So that's like the most comfortable space that she can be in. So whenever she sings live in front of a camera, she doesn't feel that nervous usually. All right. Well, today we're going to discover even more sides of Dia through her music. First, let's talk about a song that's being covered by many incredible artists, including Soyeon of Idol. It is a rainy day.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디아님의 매력을 음악과 함께 네. 좀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1: 네.
0: 먼저 아이들 소연을 비롯해 수많은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커버한 곡이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It is a rainy day.

0: very, very nice. So, Dia, do you watch covers of your own songs? Dia님, 본인의 노래를 커버한 영상들을 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1: 네, 엄청 찾아봐요.
0: So she does look them up quite a lot. Well, what does it feel like as the original singer to hear someone else cover your song?
2: 커버곡을 볼 때 그런 원곡자의 기분은 어떨지 궁금해요.
1: 엄청난 원동력이 돼요. 아, 나 노래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더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시게. 네, 아주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0: Oh, that's nice. So it becomes a huge source of motivation for her when she sees other people cover her songs. She tells herself, oh, I'm going to sing even more great songs so that more people can cover her songs.
1: 그리고 또 너무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 한번 이것도 따라 불러보실래요? 하고 이제 점점 더 어려운 노래를 써보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2: 그렇구나. 약간 뭔가 주거니 받거니 무언의 네, 그런 맞아요. 인터랙션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1: 네.
0: And sometimes she sees people who are just amazing at covering her songs. So she would challenge them by creating even more difficult songs to see if they can do this. Well. It's sort of like an interaction between her and the people who cover her songs, really. All right, well, so many people, men and women alike, try this song at karaoke or 노래방 and end up losing their voices because they scream their heads off. As the original singer, what would you say is the killing point or the key point of this song?
2: 노래방에서 남녀 불문하고 이 노래에 도전했다 목 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 그쵸, 맞네.
2: 원곡자가 말해주는 이 곡의 숨은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요?
1: 제 노래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는 네. 너무 지르시면 안 돼요.
2: 아, 오히려 네.
1: 네, 이게 감정적으로 좀 지르고 싶게 만드는 곡인데 오히려 매력 포인트는 가성에서거든요. 아. 네.
0: So the key point is you might want to scream or shout your head off while you sing the song It is a rainy day because emotionally you become so full, right? But the point is falsetto. So you shouldn't scream your head off is what she said.
2: 아. 가성이 포인트인 거죠?
1: 네, 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여기 이제 가성에
2: 네.
1: 불러주세요. 반전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2: 네, 네.
1: 이걸 노리셔야 합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Wow, you just heard that one verse live. It was just amazing. But as you realize, you can't sing with your model voice throughout the music. It's model voice and then towards the end falsetto. That would be the key point or the killing point of this song. Remember that and let's move on. Now, you also remade Kim Hae-rim's 1994 classic Farewell for Myself for the K-drama Reply 1994. Or OST. Now, what did you want to bring to the song when you took on that remake?
2: 1994년에 발매된 김혜림의 명곡이죠. 네. 날 위한 이별을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로 또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셨잖아요. 이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결심을 하면서 부르셨는지 궁금해요.
1: 리메이크는 원곡을 뛰어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적어도 디아가 리메이크 했다라는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제 감성으로 부르면 어떤 분위기가 날지를 이제 편곡자분들이랑 굉장히 많이 의논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0: Okay, so remaking an original song, it always comes with quite a lot of pressure because it's really hard to be better than the original. So she thought a lot to herself and people would be expecting a lot from her as well, right? The remake of this song by Dia. So in order to add her own emotions to the song, she had a lot of discussions and talks with the producers.
2: Oh, 좋습니다. All right.
0: Well, you're known as an incredible vocalist, but what do you still find difficult, I guess, about singing?
2: 가창력 끝판왕이라는 소리를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하면서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요?
1: 17년째 찾아 나가는 중이긴 한데 네. 디아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음색과 그런 창법 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찾아 나가고 있어요.
0: 아, 네. So, all right. So she's been singing for 17 years, but she's still exploring and experimenting. What would be the key unique characteristic of Dia? Like what would be her singing technique, method, her style that would make people realize or recognize that it's sung by Dia? 아, 오케이. 아까 리허설 때 네. 저희 PD님께서 네. 디즈니 목소리 같다고 하셨거든요. 디즈니 공주 같다. 약간 아, 네. 그게 또 독특한 음색의 아. 캐릭터이자 스타일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1: 아, 네네. 제가 사실 장르의 폭이 좀 넓은 그쵸? 편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자랑하나 하는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 네네. 고민이기도 해요. 이게 딱 하나만 잘하면 좋은데 이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으니까 네네. 그래도 디즈니도 저의 큰 강점이긴 합니다.
0: So, you know, she really sounds like a Disney princess when she sings, but because she's just talented in so many different genres, it could sort of come to her as a concern because she can sing this, she can sing that. But I think that versatility is what makes her unique. 근데 그렇게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자 네, 특징인 것 같아요.
1: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0: Yeah, of course. It really is her character. Now, how do you bring then your own emotion and character usually into a song? 이렇게 다양한 노래를 하실 때 자신만의 감성과 매력을 담는 디아님의 방법이 있을까요?
1: 곡의 해석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노래를 가르치기도 많이 가르쳤는데 네. 아무래도 자기 색깔이 묻어나려면 네. 같은 가사더라도 이걸 내가 어떤 말투로 부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네.
0: So her key method would be to interpret the song. Even if you're singing the same song, depending on how you interpret it, the emotion comes out differently. And that's what she thinks about a lot before singing a song. Well, you know what? I think our crunchers have been waiting for this very moment. So we're going to listen to your first live performance.
2: 크런처들이 사실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한 곡 청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2: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1: 제 이번에 신곡인데 Neverland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So it's one 네. of our newly released songs, Neverland. We'll take a listen to that. But while she prepares, let's take a quick station break and we'll be back after a program listening guide. Stay tuned. Want to add a little culture to your day? Then come hang out with us on Culture Crunch every day at 11 a.m. Korea Standard Time on Arirang Radio. You can listen through the Arirang Radio app. Just download it from your app store or watch us live on Arirang TV. If you're in Jeju, tune your radio to 88.7 in Jeju City, 88.1 in Seogwipo, or 101.9 in Daejeon. In Busan, we're on BEFM 90.5, and in Gijang, Nuksan, and Cheongwon, tune to 103.3. You can also join us live on YouTube. Just search Arirang Radio K-pop. Miss today's show? No worries. Catch the rerun every day at 2 a.m. KST. And here's something special. We've got weekend-only episodes every Saturday and Sunday at 11 a.m. KST exclusively on Arirang Radio. Got a message or a song request? Send it anytime through the Culture Crunch Send Messages board on arirangradio.com or email us at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We'd love to hear from you. Let's keep crunching! Arirang Radio is conducting a survey with Gallup Korea to hear your opinion about Arirang Radio. So do go into our website, arirang.com, to join our survey as your opinions will be of great help and support. Now it seems Dia is ready to deliver her first live performance, Neverland, so let's enjoy it together.

0: Thank you. Oh, wow. That was just beautiful. And it seems like I went to Neverland, this fantasy world, through her song just now.
1: 뭔가 이 네버랜드라는 환상의 세계 속에 갔다 온 기분이었습니다.
2: 아, 네, 네. 맞아요. 이 노래 사연이 있어요.
0: 오, 뭐죠? 네. There's a story behind this song.
2: 이게 사실 네. 제 조카를 위해 쓴 곡이거든요.
0: 네네. 네. 조카 영상 봤거든요.
2: 아, 보셨어요? 네. 아, 네.
0: So it's actually written while thinking about her nephew. And I've seen videos of her nephew on her Instagram.
2: 네, 제가 조카랑 네. 조카가 다섯 살 때부터 네. 같이 게임을 했어요.
0: 아, 정말요?
2: 근데 그 게임은 이제 숲도 만들고 집도 짓고 모래성도 쌓고 이런 게임인데 네. 어느 날 이제 조카가 점점 크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0: So when her nephew was 5 years old, they used to play this game together. You would build forests, house, and like their little mini world of their own. But as he grew older, he wouldn't come online anymore and play with her.
2: 네,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덩그러니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그 섬은 이제 절대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그 게임이 망하기 전까지는.
0: 네.
2: 근데 동그란이 남은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조카는 이제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0: So it was really sad to see that island that they have once built together just remain there without her nephew, but just her alone. And that made her feel really sad.
2: 네, 그래서 조카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우리도 이제 어린 시절에 하던 게임 이제 오랜만에 보면 되게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0: 그쵸. 분명 기억은 날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의 향수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데 아, 제 조카도 나중에 커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0: 그런 마음을 듬뿍 담은 그런 곡이군요.
2: 네.
0: 네. So she wanted her nephew to remember that time he had spent with his aunt playing the game. And you know how we become nostalgic when we think about our childhood days, right? Thinking about the games that we played. And she just wanted to make sure that her nephew would also remember this precious time. And she wrote that very story into this song. All right. Well, it was just beautiful. And we have Cruncher sending in lots of comments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네,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2: 네.
0: All right. LYFFTH751 is saying, I close my eyes and I'm suddenly 10 years old again.
1: 눈을 감고 들으니까 갑자기 10살 다시 된 것 같다.
2: 와, 제가 바라던
0: 그러니까요.
2: 거예요.
0: That's what she wanted you to feel. Amazing.
2: All right.
0: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Vinyl and 5554 is saying that soft vocal tone is absolutely addictive.
1: 아, 이 목소리 톤이 너무 중독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2: 아, thank you so much.
0: And Aiden L1865 is saying this is ridiculously beautiful.
1: 말도 안 되게 아름답습니다.
0: More coming in. Haiyan Hong saying one listen was definitely not enough.
1: 한 번만 듣기엔 너무 아쉬웠다. 부족하다라고 해주셨어요.
2: 이거 방송 끝나고 한 100번 들어주세요.
0: You can listen to it 100 times after this song. And we do have one more live coming up soon. So do stay tuned until the end with us. All right, now, next song that we'll listen to is actually what many K-pop fans consider a hidden gem. It's Another Boy.
1: 자, 다음 곡은 K-pop 팬들의 명곡으로 꼽히는
2: 네.
0: Another Boy 살짝 들어볼까요?

0: Well, it's been a while since you heard this one, right? How do you feel? 이 곡 오랜만에 들으셨죠?
1: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0: 어떠세요?
1: 이거 제가 고등학생 때 불렀던 곡이거든요.
0: 정말 오랜만이죠?
1: 네, 네 맞아요. 추억의 곡이죠.
0: Oh, wow. This is actually a song that she sang when she was in high school, and it was a while ago, and she feels quite nostalgic, bringing back memories from the past, listening to the song. Well, you're amazing at emotional ballads, but your R&B groove is just as amazing. It's incredible. Does that come naturally or do you like train yourself and practice?
2: 네, 발라드의 애절함도 타고나셨지만 이 곡처럼 네. 이 R&B 그루브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1: 네.
2: 근데 이게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훈련을 하시는 건지.
1: 제 안에 네. 그 코리아 뽕기가 있어가지고 네 완전히 딱 정말 진한 R&B까지는 제가 부르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So she has that very Korean typical style energy in her, groove in her. So in order to become really R&B like groove, she needs a lot of training to bring that out from her, is what she said. All right. Well, it's still incredible. It's amazing. You have such a wide musical range, like we said earlier. Is there a genre you haven't fully shown to the public yet, but would love to explore on stage one day?
2: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음악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1: 네.
2: 네, 아직 대중에게 다 보여주지 못해서 언젠가는 꼭 무대에서 터트려보고 싶다 하고 아껴둔 장르가 있을까요?
1: 저 사실 영화 음악을 정말 좋아해가지고요.
2: 네네.
1: 아직까지 제가 직접 만들지는 못했지만 네. 오케스트라가 아~ 정말 많이 흡연이 네. 된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0: Oh, amazing. Okay, so 네. Dia, she loves movie music. She wasn't able to make one herself yet. I'm sure she will soon. She wants to later on sing with a full orchestra as the background one day.
1: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디즈니 목소리도 네네. 연상이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좀 드라마틱하고 스토리가 느껴지는 보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 네네.
1: 그걸 극대화한 장르들을 좀 많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2: 너무 네. 잘 어울리고 웅장하고 멋있을
1: 네,
2: 것 같아요. 막
1: 네.
2: 상상이 되네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So I can imagine, but because she has that Disney princess-like voice, right? And when she sings, she has that ability to tell a story through her songs. So if she's able to sing with that whole orchestra behind her, then it's going to be amazing. And that's one thing that she wants to try out one day later on. And I'm sure she will be able to do very soon. All right, and then we cannot not talk about this. It's something only you, Dia, do. Your famous lying down live. So songs that are hard enough standing up, but you sing live.
2: 디아님만이 소화해내는 독보적인 컨셉이 하나 있죠. 누워서 부르는 라이브.

0: Yay! Now that was Live by Dia singing 안녕 or goodbye. I feel so good and my heart is pumping. Like
1: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 너무 좋아가지고.
0: Oh, and our crunchers are sending in more comments. 댓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lue Q4FT is saying still my favorite with a heart. 최다 하트까지 보내주셨고요. THVK2022 is saying 언니 I love your song.
2: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guys. Now user K 1177 is also saying, I don't know why, but this song is making me want to cry.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 날 것 같다라고도 해주셨어요. And Sochi Tanim is saying, 3365 is saying, this is going straight to my healing playlist. 제 힐링 플레이리스트에 바로 넣겠습니다. 이 곡.
2: Thank you so much.
0: And Dean underscore Nuna is saying, her voice is like a warm blanket on a cold rainy evening.
1: 춥고 비 오는 밤에 따뜻한 담요 같다라고 해주셨어요, 이 노래가.
3: 와, 이거 네. 엄청난 표현인데요.
1: 그죠? 네. 되게 시적이고 네. 감성적이고 좋네요.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ll those good emotions.
1: 이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 아,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talk now. There's one Dia song that I really wanted to introduce to our crunchers, and that's Season of Green.
1: 이번엔 디아님의 곡 중에 제가 꼭 소개하고 싶은 노래인데요. 초록의 계절 잠시 들어볼까요?

0: wrote the song yourself, Tia. Could you tell our crunchers what it was about? 디아님의 자작곡이잖아요.
1: 네.
0: 네, 크런처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여름하면 네. 가장 푸릇푸릇하고 뭔가 이 세상이 굉장히 채도가 높아지는 계절이잖아요.
0: 그렇죠. So summer, it's just really green, and 네. the level of color, the saturation just goes up during that season.
1: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날의 기억들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노래도 역시 네. 지나간 날에 대한 굉장히 그 소중한 마음을 느끼면서 다시 내게 그 해 여름이 이제 돌아왔다 네. 이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에요.
0: 네. 네. Alright, so when it becomes summer, like because the color is just green, like I said, the saturation goes up, and you think about your good old memories, you know, and when summer comes again, that is reminded within yourself, and you feel good. And that is what she thought while she wrote this very song. Well, I wonder, what first got you into songwriting, though?
2: 작곡은 어떤 계기로 처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그냥 다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에 작품을 할 때는 고집이 진짜 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분들한테 이제 편곡을 맡기면 그 역시도 물론 좋지만 네. 제가 진짜 원하는 100%의 작품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작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so she actually can become really stubborn when she works, when it comes to singing and music. And so she wanted to do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by herself. Sometimes when she asks to like rearrange a song to someone else, it's not quite the way she wants it to be, right? So that is how she started writing her own songs to make everything just suit her own taste. Well, how does inspiration usually come from then?
2: 곡에 대한 영감은 어떤 식으로 떠오르나요?
1: 저 같은 경우는 일상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했던 생각들이 결국은 나중에 다 곡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0: 네. 글 쓰시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1: 네 맞아요. 네, 글을 쓰는 것도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성향이 F적인
0: 대문자
1: 네,
0: F
1: 네 대문자 F여서 또 생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랑 한 대화라던가 아니면 진짜 아까 조카 네. 네 그냥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는 것 같아요.
0: 네. So when it comes to MBTI, she's a feeling type, the F type. So she's very full, always full of emotions, and she likes to write down her everyday life, and that's where she gains inspiration from, basically. When she's talking with her friend, or for example, she shared her story with her nephew earlier, right? So everything in her everyday life could be a source of inspiration. All right, well, the lyrics and melody have such a fresh and warm feeling in this particular song. Is there a particular season or is it summer that you really like? Or is there any scenery that brings you comfort?
2: 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가 싱그럽고 또 따뜻한 온도가 묻어 있거든요.
1: 네.
2: 네, 디아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특정한 계절이나 혹은 풍경이 있을까요?
1: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슬픈데 전 네. 여름을 진짜 좋아해요.
0: 아, 역시 여름이군요.
1: 네, 여름파예요.
0: So her favorite 네. season is summer. It's already passing, sadly, but she's a summer girl.
1: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은 유독 이제 한국의 많은 시골을 돌아다닐 기회가 있어서 네네. 초록색만 보고 다녔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정말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 지금 약간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0: Oh no. So this summer, she was able to travel around many different rural areas, like the countryside in Korea, and she was able to see all those green scenery, and that was really good for her mental health. It was quite therapeutic, but now everything's turning sort of brown because it is autumn and she's feeling a little sad. Oh, all right. Well, you've been singing for nearly 17 years, like you said. Was there ever a difficult point though when you seriously thought, oh, should I stop singing and do something else perhaps?
2: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네. 17년 가까이
1: 네, 그렇죠. 네.
2: 마이크를 잡으셨잖아요. 네. 긴 시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아, 솔직히 나 이제 노래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야 하나? 라고 좀 솔직 그러니까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마음고생했던 적이 있을까요?
1: 실제로 그만뒀었어요. 8년 전에 그 정규 앨범을 내고 그때 반응이 이제 너무 없다 보니까 3년 걸려서 만든 앨범이었는데 네.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놨었어요, 그때.
2: Well, actually, there was a point where she stopped singing once. It was 8 years ago when she released her official album, and it took her 3 years to make that. But the reaction and the feedback wasn't as big as she had expected. So that's when she stopped doing music and singing altogether.
1: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때 발매했던 곡이 한 4년 뒤부터 역주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다시 치료가 네. 됐죠. 네. 네.
2: All right. Oh, all right. So, but after 4 years, one of those songs in that album, it started climbing back up the charts again, and that's when she was healed and she got back into music and singing altogether.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계속하게 만든 가장 큰 힘은

0: 뭘까요?
1: 그냥 제 안에
0: 네.
1: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넌 정말 상담을 진짜 잘해준다.
0: 네.
1: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다 보니까 누굴 되게 힐링

0: couple times in the past, she was able to do music again because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she wants to say through her music, like the stories and feelings, her thoughts through her music. And that's what kept her going. All right. Well, it'll be nice to have a friend like you. 친구분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좋아요, 진짜.
0: All right. Well, do you have your own way, though, of like coming out of these difficult times, mentally resetting, or I guess getting out of a slump period?
2: 디아님만의 멘탈 복구 루틴이나 슬럼프 탈출 공식이 있다면요?
1: 좀 그냥 다 내려놔요. 네, 내려놓는 걸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2: 네.
1: 아, 이게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그 생각을 계속 멈추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0: 네. 네. 계속 생각하고 거기
1: 네.
0: 머물고
1: 계속 생각해서
0: 네. So Tia just puts everything down when she is in a slump. And people aren't able to do that, which is why they always suffer, you know?
1: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마음이 급 해지다 보니까 네. 정작 내가 걱정하고 붙들고 있던 거를 내려놓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0: 네.
1: 일단 괜찮아.
0: 아.
1: 네. 이거 다 지나갈 거야.
0: 아.
1: 일단 내가 이거 생각한다고 달라지지 않아.
0: 네네.
1: 일단 내려놓자. 생각을 끊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0: 당장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1: 네, 네.
0: So often people when they're facing difficult times, they always focus on finding solutions, unable to just stay there and let everything go. But Dia tries to do that herself. Instead of going or jumping right into the solution, she would just say, "Okay, don't worry too much. This will bring me nowhere. So just let it be and stay where you are. Let everything go," is what she tells herself. All right, that's good. Well, as you move through the seasons ahead, what kind of emotions or warmth do you hope to give people who listen to your music through your voice?
2: 앞으로의 흐를 계절들 속에서는 대중들에게 어떤 감정과 또 온도를 건네는 보컬리스트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제 노래의 가사들을
0: 네.
1: 제가 앞으로 영어로도
0: 네.
1: 번역을 해서
0: 아,
1: 이제
0: 네.
1: 많은 팬분들께 더 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삶에 있어서
0: 네.
1: 힐링,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을 찾아드리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So with her songs, they're in Korean lyrics right now, but she will translate them into English so that all her global fans can also listen to them in English, better understand her stories, and become a therapeutic singer who can give that healing energy to every audience. Oh, how sweet and warm. All 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though, Dia.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시간이 너무
1: 와,
0: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1: 시간 진짜 빨리 가는데요.
0: 네. Oh no, but how was your time with us here on Culture Crunch? 오늘 우리 Culture Crunch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나요?
1: 뭔가 아침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0: 네,
1: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
0: 네.
1: 아까 댓글 보니까
0: 네.
1: 정말 노래를 한 10곡 더 부르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다음에도 꼭 또 나오고 싶습니다. 너무
0: 아침,
1: 즐거웠어요.
0: 저희도 너무 즐겁고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두 곡이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All right. Well, she said when she saw all your comments after her live performance, she was really happy and she thought she can sing 10 more songs for all of you. Never, even though it's quite an early morning for her, from her standard. So we will have her definitely back here on Culture Crunch next time as well. Well, with that, we'll have to say goodbye though, but do listen to one other song by Dia. It's Paradise.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디아님?
1: 네.
0: All right. Keep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Yeongo Bangseong.
1: English with
2: Busan Ajime.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파라홈 쇼핑, 드디어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여행 상품 들고 왔습니다. 저는 호스트 박원희입니다.
3: Hello everybody, nice to meet you. I'm Daniel, a travel expert and the MD for this product. And I'm excited to be joining you on today's special broadcast.
2: 네, 오늘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끝내주는 여행 상품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어떤 상품인가요?
3: Today's product is an amazing travel package that'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It's an incredible deal that lets you tour Europe in just 3 days.
2: 여러분 설명 들으셨죠? 유럽 여행이 단 3일 만에 가능한 상품. 불가능해 보이나요? 자, 무박 3일로 유럽 여행 어떻게 가능한가요?
3: All right. First, you leave the airport and fly to Paris without sleeping. Then, you keep traveling by bus, crossing bord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Since you never stay at a hotel, you can save a lot of money on accommodation.
2: 네, 그렇습니다. 무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호텔비도 제로, 식사비도 제로. 유럽 여행 지금 당장 떠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3: As I mentioned earlier, this i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so you'll need to order soon. Shall we give it a shot?
2: 대니얼 씨, 지금 방송 중인데 원샷이라뇨. 방송 매진시키고 디프리 가서 원샷,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품 탐나네요. 저도 주문하고 싶어요.
3: Exactly. How can a travel package be this cheap? Come on, give it a shot.
2: 아우, 아니 자꾸 원샷, 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따가 마셔요, 오케이? 자, 여러분,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 계속 주문 전화 주세요.
3: Everyone, come on. Let's give it a shot.
2: (목소리) 오늘 배워볼 표현. 한번 해볼래? 영어로 뭐라고 해?
3: Can we give it a shot?
2: Can we give it a shot?
3: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뜻입니다. Give it a try와 바꿨을 수도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Give it a try는 새로운 음식이나 운동,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해보자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무언가를 권유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Give it a shot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직 해보지 않은 일처럼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도전할 때 잘 어울립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한번 해볼래? Can we give it a shot?
3: Can we give it a sho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eong.
5: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6: 3:00 o'clock.

0: 싫어한단 말이에요, right? You hate that too? 그러면 와 이분 완전 내 편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대요.
1: 예를 들면 네. 영화를 보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네. 난 주인공보다 그 사람이 더 멋있더라.
0: 어 맞아 그분.
1: Right. 어 어. 나도 그 사람이 좋아. 약간 exactly. Something like that. So, ooh, it's a little different, right?
0: 맞아요.
1: So if both hate pointless meetings,
0: yeah,
1: or people who are always late, yeah. or loud, or you know, make public phone calls in public really loud, you might think, okay, this person gets me, right?
0: Right?
1: Yeah.
0: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공통점을 찾으면 you have more to talk about.
1: That's right.
0: Right, and because. They understand. 여러분 뭐지? 그냥 이렇게 편안함 대해서 like you know if you're comfortable and you share that comfort with one another, I mean it's good and all, but like you know the difficulties we face, the hardships we go through, 그거를 공감한다면 if you empathize with that, well that brings you closer together, doesn't it?
1: It could be sort of rules also. You know how we all have rules?
0: Yeah.
1: It's like 아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하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상대방 어디선간 그 하고 있어. Somebody's doing the exact opposite of what you would do.
0: Yeah.
1: And go, oh, I just hate it when people do that.
0: 맞아요.
1: Like, oh, me too. Oh, yes.
0: 맞습니다. 네.
1: So sometimes what you don't like says a lot about who you are. Mm-hmm. So maybe you don't need 100 friends, right?
0: Yeah.
1: You just need a few good people who understand you.
0: 맞습니다.
1: People who make you laugh, yeah. enjoy the same things.
0: You know, a friendship built on only gossip, that's not going to last, yeah. right? 서로 그냥, 어, 그거 들어봤어? 어, 나도 들었어. And then that's it.
1: Yeah.
0: Right? No deep conversations, no deep connection. So it's not really about hating people. We're not saying, 여러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둘이 같이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찾아서 더 싫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it's about realizing that you share the same values as well as boundaries like Hyung said.
1: Yeah.
0: 네.
1: And you know actually it doesn't mean everything because sometimes I like people to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also.
0: Mm-hmm.
1: 왜 나도 배우는 입장이 되는 것도 좋아하니까.
0: 그렇죠.
1: 아 형이 이거 못 들었으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약간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0: 네.
1: 오 그래? Wow, I didn't know that. You know?
0: 맞아요. So, Hyung, let me ask you this. Like, what's your pet peeve? Like, what do you, like, hate? I know hate's a very strong word. 네.
1: I won't say hate, but I would say emotions. Like, I believe everybody, you know, gets angry.
0: Yeah.
1: But there's a lot of people who have a really, really, really short fuse for little things.
0: 네.
1: And I look at it, I go, I think... You need to work on that.
0: 네.
1: Because it gets worse and worse and worse and worse.
0: 근데 형이 방금 fuse, F-U-S-C 단어를 썼잖아요. Yeah. Right? Fuse is, 여러분 그 가끔씩 만화에 그
1: dynamite,
0: TNT, 다이너마이트 네. 있잖아요. 네. 폭, 그 뭐지? 그 옛날 이게 끝에 불 붙이고 던지는 그 폭탄 네, 같은 그렇죠. 거. 그 끝에 이게 불 붙이는 그 줄이 fu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short fuse를 갖고 있으면 그 끝에 이거 한국말로 fuse가 어떻게 되는지 그 짧은 fuse를 갖고 있다. 금방 살짝 불 붙이면 바로 터지는 거잖아요.
1: Yeah.
0: 사람이 short fuse 좀 참을성이 좀 없는 사람?
1: I mean, I'm guilty of that too. Sometimes maybe I'm very stressed.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되게 스트레스 많고 막 이럴 때 약간 좀 fuse가 되게 짧을 때가 있어요. But I think maybe it's only during that time.
0: Yeah.
1: But overall, some people just always have a short fuse.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You know, like if you actually just would take a little time, because it gets worse.
0: Yeah.
1: It doesn't get better. It
0: 맞습니다.
1: Always gets worse and worse and worse.
0: 맞아요. So question for our booster, what's something that you hate? Or let's put it this way. What's your pet peeve? 네, 여러분, pet peeve가 뭡니까? Pet peeve는 하나 이런 거 진짜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1: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0: 좀 불편하게 만들어.
1: 어디 들어갔는데 신발을
0: 네.
1: 벗었는데
0: 네.
1: 꼭 이 친구는 그 양말에 빵꾸가 있어. Right?
0: 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화나는 것보다 여러분 양말을 사주는 게 친구죠.
1: 아니. 아 근데 사줬어 계속.
0: 네.
1: 계속 사줬는데 계속 빵꾸가 있어.
0: 왜냐면 발톱을 안 잘라.
1: 어 그러니까 야 친구인데 난 진짜 너 사랑하는데 이거 좀 관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0: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What's your pet peeve? Right? Let us know.
1: 아니 계산할 때 꼭 화장실을 가.
0: 자 그래서 이 pet peeve는요 뭐냐면 이 사소하지만 내가 진짜 싫어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So what's your pet peeve? 네가 싫어하는 행동은 뭐야? 이거 서로 그냥 small talk 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좋아하는 것보다 pet peeve, right? 싫어하는 행동

0: 혹은 습관을 대해서 말하면 오히려 그 대화가 더 깊어지고 질 수도 있고 더 재밌어질 수도 있거든요. Right? 그래서 뭐 아 진짜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요. One of my biggest pet peeves ar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 아 그거 that's one of my biggest pet peeves. 나 그거 완전 싫어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 Yeah. 네.
0: 근데 아 나 그거 진짜 좀 저를 좀 불편하게 만들고 좀 짜증나게 만듭니다. 아 that really bugs me. That really bugs me.
1: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0: 뭔데요?
1: 친구들끼리 그래 얼굴 보자 밥 먹자. 그러면 어 뭐 먹을까? 그럼 꼭 한 사람이 꼭 그걸 먹어야 돼.
0: right?
1: 그죠? 그런 형, 사람 있잖아요.
0: 계속 저를 너 이 저를 보는 눈빛이 살짝
1: 아,
0: 달랐어요.
1: 아니야
0: 하면서.
1: 아니야 절대로 그게 아니고. 근데 처음에 어 너 다 괜찮아 다, 네. 다 괜찮아 이렇게 다 했는데 갑자기 막판에 한 네 명인데 꼭 그 친구가 가고 싶은 데로 가. 그러면 어 그럼 처음부터 네가 가고 싶은데 그냥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던가.
0: 아 어, 맞아요. 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I understand.
1: Maybe.
0: I get you.
1: 뭐 그러니까 패피비 있다면 그냥 여러분들의
0: 그쵸,
1: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민수에 관련된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거든요.
0: 그렇죠. 네. 우리 두둥님, 우리 부스타 두둥님도 패피비 보냈습니다. 제 패피비는요. 노래 나가는 시간에 자일로폰 치는 거예요. 이게 저의 패피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So when like, you know, a song's going out, somebody's like playing like the xylophone while the song's going out. 같은 멜로디를 엄청 완벽하게 치고 있어요. 근데 자일로폰으로.
1: 아, 그 되게 간단한데요.
0: 네.
1: 어, 근데 자일로폰은 버려.
0: 이거 자일로폰은 근데 좀 비싼 편이에요. 네, 어. 버릴 수는 없죠. 네.
1: 아니, 어, 두둥이에요.
0: 근데 오히려 와, 얘 좀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노래 나가면서 자일로폰 같이 치는 거면 어, 좀 재능 있는 분한테 그런 패피비 가지면 안 되죠. 맞죠?
1: 그런 것도 있고.
0: 저,
1: 아니면
0: 저를 말하는 거예요.
1: 오, 오, 오케이. 그런 것도 있어요. 영화 보고 있는데
0: 네.
1: 꼭 여기는 어떻게?
0: 맞아요.
1: 이거 뭐 이게 어떻게 될까?
0: 아, 나 진짜 나 손가락질 하고 하기 싫은데요.
1: 뭐 예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0: 하루거든요. 제 딸. 아. 요즘 저희 딸이랑 집에서 영화 보는 좀 재미가 좀 붙어서 아 근데 질문 진짜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제 잘못이에요. 왜냐면 시리즈 중에서 2편이나 3편을 좀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1: 아, 그 처음부터 봐야 돼.
0: 그렇죠. 백스토리를 잘 몰라서 일단 제 잘못입니다. 그거는 오. 여러분, What is your pet peeve? Alright, alright. So we have Han Young in the house. It's Wednesday. 오늘 기다린 코너가 뭐 있죠, 형?
2: That's right. We have everybody's favorite segment. I heard.
0: 아니 맞아요. 왜냐면 형 지금 우리 방송국에서 우리 부산영화 방송국에서 그 청취율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Yeah. We're taking a listener survey right now. Right. So our listeners are logging onto our website and they're filling out a survey, basically their thoughts on our radio on our radio station and all the programs and the content. 분명히 우리 부스타분들 당연히 올스타 찍는 거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 지금
0: 부스타분들
1: 듣고 계시는 분들이
0: 네.
1: 하시겠죠.
0: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와 특히 수요일에 나오는 이 노래 끝을 잡고 진짜 저의 최애 코너입니다.
1: Oh.
0: 쓰는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2: Thank you. I hope
0: right?
2: so.
0: 네, 저는 이게 미리 말합니다.
2: We have a great time too.
0: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 올스타에서 1위 세그먼트입니다. So confidently say number one segment here at All Star English.
2: Oh, thank you very much. And we have fun doing it. So
0: 맞아요.
1: 여러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니까 또
0: That's 좋죠. right. Yeah. 여러분 기대하세요.
2: So
0: right.
2: that's what we'll be doing today.
0: 네. All 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네, 날씨 요정이 돌아왔는데 어제까지 그 미리 카메라 조정 잘 됐는데 왜 오늘
1: 아니 요준이
0: 감사합니다. 요준이 계속 네. 카메라 탓하지 말고 카메라 이 위치로 옮기면 되잖아요.
2: 그러면요 미안해요. 아, 알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여러분
1: 와 가죽이 가죽 자켓 입고 왔다.
2: 맞아요. 웨더 페리's back 했는데요. 역시 한영이 오는 날에는 진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았거든요. The sky was crystal blue.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0: 오늘 전 날씨 좋았죠.
2: 오늘은 진짜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도 right.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0: But 네 왜요? Leather jacket 정도에?
2: Yeah.
0: 그래서 좀 살짝 더웠는데 좀 많이 더우셨죠 오늘?
2: 조금 더웠어요. 조금 선택을 잘못했어요.
1: 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 네. 촬영 끝나고 바로 벗을 것 같아.
2: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그래서 내일 날씨를 조금 알려드릴 건데 내일은요 이번 한 주 내내 계속

0: 어떤 쨍쨍한 날씨와는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Tomorrow the low will be 20 degrees and the high will be 28 degrees. 오전에는 대체로 맑고 구름만 살짝 끼는 수준이겠지만 in the afternoon the sky will turn overcast as dark clouds roll in. 먹구름이 조금 낄 예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이 overcast거든요. 이게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다. 뭐 아주 흐린, 뭐 찌푸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문으로 It will start clear in the morning, but the sky will become overcast with dark clouds in the afternoon. 오전에는 맑게 시작되겠지만 오후에는 먹구름이 끼면서 하늘이 아주 흐려지겠다. 근데 내일도 한영이 있거든요.
1: That's right!
0: 그래도 제 말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 네. 한번 보시죠.
0: 네,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ercise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unny 100 floor observatory.
2: Observatory. That's right. 자 우리 날씨 요정님 일단 우리 이보영은 문자 요정한테 네. 레더 자켓은 좀 아니다라고 전달 주세요. 아직 덥거든요.
0: 얘기해 볼게요.
2: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Bye.
3: Bye. Bye.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hat's right. Time for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이 노잡. The number one segment here at All Star English. We get to connect with citizens from all over Korea. Not just Busan. 서울, 뭐지? 그 인천,
1: 대구,
0: 대전, 강원도.
1: Everywhere. 네. Sometimes overseas too.
0: 맞아요. So this is the corner where we get to connect with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ll around Korea. They get to sing their hearts out. They get singing advice from none other than Kim Jo-han.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right?
1: That's right. We have a good time here.
0: 네. 자, 오늘의 도전곡 어떻게 됩니까?
1: Ooh, it's a good one. Mm. It's a very, very, very, I would say, peppy song.
0: 맞아요.
1: But you the bug. But you the bug. You put the boom. Boom. Yeah, yeah. It's a great song.
0: 아, 너무 재밌어, 이 노래. 나올 때마다.
1: 정말. 그 노래 만들면서 되게 즐거웠을 거예요.
0: 맞아요. 네. 스튜디오에서 분명히 right?
1: 야 그거 해봐.
0: 맞아.
1: 어 좋아 좋아. 지드버그 어때? 지드버그. 지드버그 뭔데?
0: 지드버그 뭔데?
1: 야,
0: 아 몰라. 그냥 소리가 좋아. 그냥
1: 야,
0: 하자.
1: 지드버그 춤. 야 춤 한번 만들어보자. 지드버그. Really? Okay.
0: 네. 자, 이 곡 타이틀 뭐죠?
1: Wake Me Up Before You Go Go.
0: 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By none other than Wham.
1: That's right.
0: Right.
1: And the singer of Wham is George Michael.
0: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George Wham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볼게요.

0: go.
1: Oh, 너무 좋아. This song holds a special place in my heart because what am I? I haven't seen it in such a long time. Have you seen Zoolander?
0: Yeah.
1: 네, with Ben Stiller.
0: That's right.
1: Basically, yeah. He's like this, you know, like super, like, you know, supermodel and everything. Yeah, yeah. So, you know, the movie paints the picture of supermodels just kind of like, you know, they're just only pretty, mm-hmm. right? They're only handsome. They don't have anything going on in the minds. 맞아요. Blue Steel.
0: Yeah.
1: 그렇죠. 영화에서 Blue Steel이라고 했잖아요. But there's a scene where him and his not-so-smart supermodel buddies, they wake up, they get into a car, and all the while, this song is going on. 이거, wake me up before you go, 이거 노래하면서 they pull into a gas station, right? 이 주유소 들어가서 뭐 보통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뭐 이게 친구들이랑 밖에서 막 물총 쏘고 막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유소에서 기름총 갖고 서로에게 기름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 틀면서 But Jitterbug, wake me up! 막 서로 이게 휘발유를 바르고 뿌리고 있고 일단 in the end, they die. They blow up. Right?
0: 그게 영화 마지막 그건가?
1: 아니 마지막 그 중간이에요.
0: It's like, so, okay.
1: It's like the middle of the movie.
0: Oh.
1: 일단 Zoolander 본 사람들 이 장면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That scene, right?
0: There's
1: spraying some, each other with
0: there's
1: gasoline.
0: There's some movie songs that you just, when you hear, everybody remembers.
1: 맞아요. So for me, it's this song. Wham's Wake Me Up Before You Go-Go coming out in Zoolander. 네. 아, 근데 너무, 너무 재밌어요. 이거, like I said, it's always a good time.
0: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1: 네, 진짜 한번 봐요.
0: Yeah.
1: 네, 너튜브 들어가서 Zoolander gas station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럼 오늘의 인오잡. 자, 도전곡이 Wham's Wake Me Up Before You Go-Go인데요. 오늘의 도전자들 한번 만나볼 건데 Shall we connect with 도전자? Number one? Hi. 여보세요?
2: Hi.
1: Hi, hello,
0: hey.
1: And welcome.
2: Hello.
1: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2: My English name is Elena.
1: Elena.
2: I'm living in Sachon.
1: Elena님, thank 네. you so much for coming or joining 네. us. So you are from Sachon.
2: 네.
1: Sachon이 어디죠?
2: 진주 옆이에요.
1: 아, 진주 옆. Okay.
2: 네.
1: 오, 그럼 잠깐만, 진주가 어디죠?
2: 사천 에어쇼 블랙 이글쇼도 하고 해요.
1: 아 들어봤어요.
0: 그 계속 이어졌으면 네.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근데 그 네. 거기가 어디?
1: 사천 옆은 진주고 진주 옆은 어디고 분명히 부산으로 아마 도착할 겁니다. 어떻게든
2: 진주하고 네. 삼천포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그래도 일단 그 우리 부장님이 그 경남 쪽에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멀진 않네요.
2: 네네. 네.
1: 그럼 저희 부산 영화 방송 어떻게 듣게 됐어요?
2: 라디오를 앱으로 듣다가 부산 네. 영어 방송이 영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1: 네.
2: 부산 영어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앱으로 깨끗하게 듣고 있어요.
1: 아이고
0: 깨끗해요?
2: 네.
0: 깔끔해요?
1: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들어주셔서.
0: 아니 사실 네. 그 그냥 차에서 듣는 것보다 앱으로 듣는 게 훨씬 깔끔하죠.
2: 네.
0: 그렇잖아요. 네. 주파수가 뭐 이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뭐 앱은 깨끗하죠.
1: 아이고 엘라는님 우리 앱으로 통해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2: 챌린지인데도 떨리네요.
1: 아 떨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준자들에게 이 떨림을 없애주기 위해 이렇게 스몰 턱 조금 하거든요 처음에.
0: 그러니까요.
2: 네.
1: 아직도 긴장됩니까?
0: 네. That's great. 이 노래 오늘 노래 부를 거잖아요.
1: 네.
2: 네네.
0: 이 노래 한번 뭐 들어본 적 있으세요?
2: 네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게 인도잡을 통해서 처음 불러보고 연습했어요.
0: 오.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그냥 듣기만 했죠.
1: 연습하면서 네. 어땠어요?
2: 네. 아 이게 들어보니까 핑거 스냅이라고 하나요? 그 소리 이렇게 경쾌하게 들리고 또 네. 노래 부르면서 좀 흥얼거리면서 춤추게 되는 음악인 것 같아요.
0: 예 아마 지르버그란 그게 약간 춤 같은 것 같은데요. 지르버그.
1: 이게 Jitterbug 아니에요? Jitterbug.
0: 아 그런 것 같은데.
1: Like you're swinging, you're kind of like arm side to side.
0: 그 80년도 춤.
1: 네.
0: 이
1: 네.
0: 노래가 80년도에 약간 그 옷도 이제 비디오 보게 되면 네. 그 딱 옛날 유행했던 80년도 패션이에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 춤도 그렇고요.
1: 근데 이거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라가서 사람들 그거 아닌데 얘 틀렸는데 얘 영어 할 줄 알아라고 혹시 할까봐 일단 확인하고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0: 아직은 결정은 안 했고요. 약간

0: 그럴 수 있다는. 근데 뮤직비디오 보시면 확실하게 그 옷이랑 그런 거 이제 네. 사실 레트로인데 그게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어, 몇 년 전부터 또 다시 유행이 좀 하고 있더라고요.
1: 맞아요. 그럼 하나님 이 노래 연습하면서 뭐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부분이었는데 네. 어, 오늘 난 근데 이 노래에 대해서 좀 김조한한테 이런 코칭을 받고 싶다. 아, 좀 이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혹시 뭐 그런 거 있습니까?
2: 제 구절이 있는데요.
1: 네.
2: You set my soul high, sky high when you loving star 하고 그리고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하고
0: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You did last night.
1: 맞아요. 예, 뭐 이게 이름 부분이 박자가 예. 조금 어렵네요.
2: But when I should be in your set. 이것도 조금 발음이 조금 꼬여요.
1: 형도 가사 찾고 있습니다.
0: 가사 찾고 있어요. 네.
1: 가사 찾고 있는데.
0: You left me sleepy in my bed. I was dreaming, but I should have been you.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2: 네,
0: but,
2: 네.
0: bu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Wake me up before you go go.
1: 아,
0: but I should have been. But I should have been. But I should.
1: Should have. Record 아닙니다, 형.
0: 봐봐.
1: But 진짜 고장난 거 아니에요.
0: But I should have 아니고. Bu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Bu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그런 식으로 리듬을 트는 게 이게 싫어. But I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1: Should have been with you instead.
0: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She left me sleep. 뭐 이름 뭐 멜로디 틀렸지만.
1: 어 엘레나님.
2: 네.
1: 혹시 더 헷갈립니까?
2: 네. 아니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거 박자 좀 다 가사가 좀 맞는 곡입니다.
0: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손 스냅이 하는 거요.
2: 네.
0: 이거 하면서 노래 부르면 도움이 돼요.
2: 네.
1: 계속 스냅하면서. 네.
0: 그래서 마이클 잭슨도 이제 녹음을 하는 거 들어보면 목소리만 딱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이 손 모양, 발 모양, 이 소리들이 다 들어가요. 춤추는 것까지 다 들리거든요.
1: 네. 일단 더 불안해진 우리 엘런님 목소리. 일단 더 불안해지기 전에 일단 노래 한번 그냥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0: 근데 이 노래 약간 재밌죠?
2: 네네.
0: 그 마음으로 부르면 돼요.
2: 흥이 났어요.
1: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2: 네, I'm ready.
1: All right, let's get it.

0: You put the boom boom into my heart. You set my soul sky high when you're loving star. Jitterbug into my brain. Go bang bang bang to my feet the same. But sometimes bugging me something ain't right. My best friend told me what you did last night. Let me sleeping in my bed. I was dreaming for that you be the new stay. Wake me up before you go go. Don't let me hanging on your like a yo-yo. Wake me up before you go go. I don't wanna miss that when you hit that high. Wake me up before you go go. Cause I'm not praying and going solo. Wake me up before you go go. Hey, me dance tonight. I wanna hit that high. Yeah, yeah.
1: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2: 네. 멜로디를 맞췄는데
1: 근데 반주가 조금 작았네요.
0: 아닙니다.
1: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가 보내는 거를 너무 작게 나가가지고 근데 아마 노래 불렀을 때는 잘 들렸나 봐요.
2: 근데 저희 쪽에서 저도 일단 그 반주가 살짝 on the low level 조금 살짝 안 들렸는데 근데 우리 엘라나님 살짝 조금 이렇게 흥분이 돼서 이 당연히 긴장되고 하니까 이 뭐지 박자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근데 조금 이제 다시 잡긴 잡았거든요. 그건 너무 일단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좀 너무 흥분해서 좀 이렇게 빨리 가다가 나 여기쯤 되면 이렇게 멀리 너무 멀리 왔는데 잠깐 쉬다가 다시 이제 박자를 잡으니까 그 부분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어른님.
1: 그리고 네, Wake Me Up 그 부분부터 딱 맞았고요. 네. 일단 너무 진짜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 노래를 좀 즐기는 느낌을 좀 들었거든요.
2: 네. 일단 어른님 너무 이렇게 즐기면서 부르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네. 그래서 네. 일단 너무 잘했습니다.
1: 그리고 질문 하나 있는데요.

0: 노래 불렀잖아요.
1: 네.
0: 이 노래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건가요?
1: 네.
2: 어떻게?
0: 이제 본인이 듣는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노래요.
2: 당연하죠. 네네.
0: 이 노래가 이제 네. 들어갈 건가요?
2: 아니, 넣어야죠.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네.
1: 네네.
2: 자주 들으시 너무 강조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엘레나님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네.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1: 네.
2: 네. Alright, so that was contestant number one, Elena님.
0: Good job.
2: 였습니다. 네.
0: 아니 그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조금 해가지고 저도 조금 걱정했는데요.
2: 네.
0: 너무 잘했는데요.
2: 네. 일단
0: good.
2: Like I said, 그 신남 확실히 느꼈어요.
0: Mm-hmm.
2: Right here on the studio.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도전자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2: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3: 아, 네. 저는 부산 살고 있는 18살 성유빈입니다.
2: 오, 반갑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우리 김정환 가수랑 인사 나누세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반갑습니다.
2: 네, 유빈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자, 오늘의 도전곡, Wham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 노래 아시죠?
3: 네.
2: 네.
0: 어떻게 알았어요?
3: 워낙 유명하니까 코러스를 알고 있긴 했습니다.
0: 그러니까 18살인데 이 노래 알 수 있어. 그러면 아마 소셜 미디어
2: 맞아.
0: 그렇죠.
3: 아, 맞아요.
2: 네. 네. 근데 이게 부르는 거는 어떻습니까?
3: 이게 영어 발음이 어려운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네.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0: 어디 부분이요? 제가 도와드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3: 그 코러스가 조금 빠르잖아요.
0: 아~
3: 그래서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여기가 약간 어려웠어요.
0: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Yo-yo 그냥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어때요? Wake me up
2: 어때요?
0: before
2: 유빈님?
0: you go-g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2: 이 곡이 거의 그냥 네. 박자 하나씩마다 단어 or 이 vowel가 들어가 있어요.
0: 예.
2: 그냥 계속 거의 랩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Wake me up before you go g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Hanging on 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Don't leave me hanging on like a yo-yo. Hanging on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2: 네.
3: 네.
2: Once again, 가사가 좀 많이 있는 노래긴 하긴 한데 그럼 네. 가사 부분 말고는 음이나 박자 이런 거 혹시 뭐 김정환한테 뭐 도움 받고 싶은 부분 있습니까?
3: 괜찮습니다.
0: 거기 부분 있잖아요. Hanging on, don't leave me hanging on 그 부분 있고. Cause I'm not planning on 똑같잖아요.
3: 네.
0: 그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Cause I'm not planning on 거기만 잘하시면 돼요. Cause I'm not planning on going solo.
2: 유빈님 도움 됐습니까?
3: 네, 너무 됐습니다.
0: 오케이,
3: okay.
0: sounds good. Don't leave me 빨리 가고 행한 거기를 약간 조금 거기 조금 있어도 돼요.
2: 좋아요. 자, 유빈님 그러면 네. 한번 들어볼까요? Are you ready?
3: 네. All right. I'm ready.
0: Let's get it.
2: 들어볼게요.
3: Okay.

0: 유비님 원래 노래 원래 좀 노래 좀 하시죠.
1: 네.
0: 그렇죠.
2: 걸렸다.
0: 걸렸다. 네. 지금 가수 뭐지 연습하고 있어요?
1: 네, 저도 음악 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와.
3: 근데 죄송한데 너무 티가 납니다.
2: 와, 이제 음색도 너무 좋고요. 네.
0: 벌스부터 그냥 이제 원곡하고 다르지만 너무 재해석을 너무 잘하셨어요.
3: 진짜. 네. 이게 너무 딱 나의 스타일. 완전 그러니까 유빈님 목소리가 좀 R&B 그런 쪽을 많이 하죠. 그렇죠?
1: 네.
0: 네. R&B 팝 그리고 very nice.
2: 진짜. 일단 우리 부스타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와, 음색 진짜 미쳤다라고 말하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0: 진짜 유빈님. 음색은 진짜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음도 네. 좋고 그 노래 박자 나오는 거 딱 정확하게 한 박자 느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마 테크니컬 때문에 그건데요. 그것도 정확했어요.
2: 맞아요.
0: Very nice.
2: 일단 유빈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0: 그리고 아까 Don't leave me hanging on 그리고 Cause I'm not planning 그거 다 너무 잘하셨어요.
2: 네.
0: Perfect.
2: Nice 유빈님. 감사합니다. So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나중에 투표 시간 갖고 다시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1: 네.
2: Alright. 자 오늘의 네, 도전곡 Wham's Wake Me Up Before You Go Go 두 도전자들의 목소리 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투표 시간이 왔습니다. 자 나는 1번 엘레나님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 난 유빈님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냈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한 통에 100원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We're only gonna give you 10 seconds 딱 10초만 드릴 거니까 여러분 Are you ready? 투표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자 투표 시간 끝 여러분 투표 마감했고요 Do not send them in now They will not count So while our staff is counting up the votes 많이 들어왔다 오, 투표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0: right.
2: 네. 자 우리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 몇 개 읽을 건데요 근데 문자 읽기 전에 저 그거 한번 point out 할게요 우리 number 2 가수란다 우리 도전자 유비님 있잖아요 유비님도 그 R&B 그 음색에 우리 몇 주 전에도 계속 좀 들어왔던 그거 있잖아요. 요즘 특히 이 여성 피메어 이게 보컬리스트들 하는 그 테크닉 이거 너무 잘한다 진짜. 오,
0: it's, 네, it's 딱 듣기 좋은 그 음색과 그 창법인 것 같아요.
2: 네,
0: 되게 it's good.
2: 요즘 스타일이다. 딱 yeah. This is like you know like trendy kind of like voice these days, yeah. right? 일단 그것도 그렇고요. 우리 Sunflower님이 말하네요. 그래도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청취하는 기가 즐거워요. 와 진짜 this is the point that we need to make.
0: 그렇죠.
2: 네, 여러분. 저희 뭐 맨날 뭐 가수들 뭐 뭐지 그 가수 준비하는 분들 뭐 선수들 당연히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이거 때문에 we hope you don't get discouraged from signing up, right?
0: 그렇죠.
2: 네. 근데 제가 볼 때 목소리도 좋으면 좋긴 좋은데 근데 여러분 그 내가 노래 부를 때 딱 그 들리거든요. 그 vibe 이 내가 좀 슬픈 노래에 그 슬픔을 잘 전달하면. 뭐 엄청 you know fun and exciting 노래 내가 똑같이 그 흥을 이렇게 전달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올스타의 인호잡을 윈할 수 있는 기회가 so 여러분 do not be discouraged if you hear you know all the time you think you hear professionals 그, on the segment.
0: 오늘은 조금 심하게 잘 한 거니까요. 약간 좀 조금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맞아요. 네. And once again it's for the listeners, right? For the enjoyment of all our listeners. All right. Time to fill you in on the winner of today's 이노잡. 자, 오늘의 winner는요. 바로 number 2 유빈님이었습니다.
0: Yeah.
2: 축하드립니다. 유빈님.
1: 아, 네.
2: Congratulations입니다. 오늘의 이노잡 winner가 됐습니다. 우!

0: 우와라고 한다. 네, How do you feel? 지금 기분 어때요?
1: 아, 너무 좋아요.
2: 네, 그 뭐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 네. 일단 축하하고요. 노래 다른 거 네. 하나 불러주세요.
1: 노래요?
2: 예, 아무거나요. 아, 목소리 더 듣고 싶어서요.
0: 가끔씩 아... 네 우리 한이 형 김조한 가수가 아, 이 사람 조금 더 듣고 싶다. 근데 이걸 거절할 수가 아, 좀 거절할 수 있긴 있어요.
2: 안 되시면
0: 네 유빈님 거절할 네. 수 있는데
2: 시간 더 드릴까요? 네.
0: 근데 R&B 황제 아, 김조한이 네.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아... 대한민국의 R&B 황제 김조한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1: 아 그럼 저 한 곡 불러보겠습니다.
2: 한 곡까지 시간 없고요.
1: 아 네네
2: 한 30초 정도
1: 아,
2: 예.
1: 네. 아, 네 30초 정도.
2: 네.
0: 야, 뭐 유빈님 뭐 준비됐으면 바로 불러주면 됩니다.
1: 네.
0: 네. 자 시작.
1: I'm standing right and I don't pay for clouds all day, yeah.

0: 여기까지 왔습니다.
1: 와, 근데 이 팔세로 장난 아니다.
2: 제가 솔직하게 네. 제가 오늘 도전을 하고 있었으면 제가 저도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1: 네. 와, 일단 유빈님 진짜 이 가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0: 아 네.
1: 일단 금방 올 것 같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얼른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네. 네.
3: 부기도 한번 얘기해.
4: 얼른 준비해 주세요.
1: 부기 그렇게 귀엽진 않은데. 일단 우리 유빈님 축하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받아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0: 이런 프로그램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다시 하겠습니다.
3: 네. 예. 또 이제 해가지고요. 뭐 공개 방송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이 또 한번 뵈어줘.
1: 맞아요. 일단 유빈님 축하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Okay?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자, 우리 아쉽게 오늘 윈 못한 우리 엘레나님과 잠깐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엘레나님.
5: 네. 해도 1등이니까 괜찮아요.
6: 예. 아 그래도 너무 잘하셨어요.
1: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이 말 꺼내기에 좀 미안한데 엘레나님 너무 씩씩하게 이렇게 막 괜찮습니다 네. 하니까 저도 너무 좋고 근데 엘레나님이 진짜 그렇게 신나게 너무 에너지 넘치게 부른 거 저희 스튜디오에서 너무 좋았거든요. 솔직히.
5: 네.
1: 네. 네.
6: 정말 일단, 좋았어요.
1: 맞아요.
2: 근데 뭐 프로님이 한 명 나올 줄 몰랐죠 오늘.
1: 잘못 걸렸습니다.
5: 아 유빈님 정말 잘하시네요.
1: 아 듣고
5: 네.
1: 계셨어요?
5: 네네.
1: 네.
2: 그 대신 또 그 엘렌 씨, 그 엘레나 씨 입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치킨 아니면 피자 좋아하세요?
5: 피자요.
1: 피자 going your way.
2: 그리고 또 이제 2위 하셨으니까 도전을 또 한 번 되거든요.
1: 네.
5: 아 그때는 제가 준비하면서 활력소가 되니까 네. 좋아요.
1: 좋습니다.
5: 준비하고.
1: 네, 엘레나님 꼭 재도전 부탁드립니다. 네, 이 네. 자리에서 다시 만났고요.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5: 글쎄요.
1: 네. 아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2: 글쎄요 했던 것 같은데요.
1: 아 글쎄요.
5: 네.
1: 네. 네. 글쎄요도 감사드립니다.
2: 그러면 뭐 다 사랑한다고 하시면 돼요.
5: 네. 네. 가족들께 축하하고 동생하고 부모님하고 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1: 아이고. 엘레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5: 네.
1: 오케이?
5: 네.
1: 네.
5: I'm good.
1: All right.
6: I'm good.
1: Sounds good. All right. So that was today's Eno job. Good congratulations to our winner Yubin님 and also thank you. A big thank you to Elena님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자, 오늘 Eno job은 끝났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6: right.
1: 주 도전곡은 우리 R&B 황제 김조한이 살짝 미리 맛보기를 들려줄 건데 형 you ready?
2: Let's get it.
1: 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라파라홈 쇼핑 드디어 여러분을 만족시켜줄 여행 상품 들고 왔습니다. 저는 호스트 박원희입니다.
3: Hello everybody, nice to meet you. I'm Daniel, a travel expert and the MD for this product. And I'm excited to be joining you on today's special broadcast.
2: 네, 오늘 여러분께 예고한 대로 끝내주는 여행 상품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 어떤 상품인가요?
3: Today's product is an amazing travel package that'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It's an incredible deal that lets you tour Europe in just 3 days.
2: 여러분 설명 들으셨죠? 유럽 여행이 단 3일 만에 가능한 상품. 불가능해 보이나요? 자, 무박 3일로 유럽 여행 어떻게 가능한가요?
3: All right. First, you leave the airport and fly to Paris without sleeping. Then, you keep traveling by bus, crossing border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Since you never stay at a hotel, you can save a lot of money on accommodation.
2: 네, 그렇습니다. 무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호텔비도 제로, 식사비도 제로. 유럽 여행 지금 당장 떠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문 전화 받겠습니다.
3: As I mentioned earlier, this is expected to sell out quickly, so you'll need to order soon. Shall we give it a shot?
2: 대니얼 씨, 지금 방송 중인데 원샷이라뇨. 방송 매진시키고 디프리 가서 원샷,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주문 전화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품 탐나네요. 저도 주문하고 싶어요.
3: Exactly. How can a travel package be this cheap? Come on, give it a shot.
2: 아우, 아니 자꾸 원샷, 술 얘기하면 어떡해요. 이따가 마셔요, 오케이? 자, 여러분,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 계속 주문 전화 주세요.
3: Everyone, come on, let's give it a shot.
2: 오늘 배워볼 표현, 한번 해볼래? 영어로 뭐라고 해?
3: Can we give it a shot?
2: Can we give it a shot?
3: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뜻입니다. Give it a try와 바꿨을 수도 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Give it a try는 새로운 음식이나 운동,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해보자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담 없이 무언가를 권유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Give it a shot은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직 해보지 않은 일처럼 조금 어려워 보이거나 성공이 확실하지 않은 일에 도전할 때 잘 어울립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한번 해볼래? Can we give it a shot?
3: Can we give it a sho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아,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6: 맞다. 올스타.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이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이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ake a listen right there.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디에서 왔어요?
2: 성남 보란에서 왔습니다.
1: 뭐, 네. 어, 아주 아주 멀어요.
2: 네.
1: 네. 몇 시간 걸렸어요, 여기까지는?
2: KTX 타고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1: 예, 예. 아, 얼마 정도 여기 있을 거예요?
2: 아니, 바로 갈 거예요.
1: 어, 진짜요? 네. 왜 이렇게 짧게 왔습니까?
2: 예식장에 왔다가 바로 가야 돼요. 잠깐
1: 아,
2: 들렸어요.
1: 날씨가 약간 바꿔서 환절기 시작해서 혹시 시원한 날씨가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더운 날씨 더 좋아하나요?
2: 지금이 딱 좋아요.
1: 아, 진짜요?
2: 완전 좋아요.
1: 왜요?
2: 그냥 이 온도는 낮은데, 아니 온도는 높은데 바람이 시원해요.
1: 아, 네네네.
3: 감사합니다.
0: Yes, yes. 네. So she was actually from Songnam. Visiting from Songnam all the way in the north.
3: Welcome입니다.
0: Yeah? Welcome, welcome.
3: 네.
0: And she arrived and she was leaving the same day.
3: Oh, so it was like a day trip for
0: yeah,
3: her.
0: Yeah, just like a very, very short trip. And she was with a few other people.
3: Okay.
0: I think they came for like a special lunch date. Yeah.
3: Wow.
0: Yes.
3: They came all the way to Busan for lunch?
0: Yeah, I think it was something special.
3: Mm.
0: It was something, she was dressed very, very smart.
3: Okay.
0: So I was like, oh, okay.
3: Yeah.
0: So she loves this weather. Mm. She says the temperature is high, but the breeze is like cool.
3: Yeah.
0: So she hates the heat.
3: Oh.
0: Yeah. So this was just the perfect day for her. Yeah, and a wonderful escape from Songnam.
3: I think it's because the humidity. Humidity's gone.
0: Right.
3: 네, 이 humidity가 이 습도잖아요.
0: 맞아요.
3: 습도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0: 네, 그거 제일 힘든 점이에요.
3: 그래서 right now summer, it's very yeah. like California summer.
0: Okay, so this is the California vibe.
3: Yeah.
0: Okay.
3: 미국 캘리포니아 쪽은요, 여름에는 이 정도 덥긴 더워요. Maybe a little cooler than this.
0: Okay.
3: But still, I can't remember it in Fahrenheit.
0: Yeah. Oh. See? Yeah, that's okay. That's okay.
3: So it's like, you know, I would say like maybe high 20s.
0: Okay.
3: That's the hottest to get. Maybe like even into the 30s in California.
0: Okay.
3: But like the humidity is super doable.
0: There's like nothing.
3: Not like 0%, but it's very comfortable humidity level.
0: Okay. So yeah. It's not like we step out of our house and we're going to look like we took a shower
3: yeah.
0: immediately.
3: I think that's why it's very doable right now for a lot of us.
0: Yes. Mm-hmm. Okay. Mm. So I'm curious, Minsu, how do flu symptoms start for you?
3: Oh.
0: What do you
3: it,
0: feel?
3: I feel it in the throat.
0: Okay.
3: Yeah, it gets a little itchy and scratchy.
0: Okay. Then. Yeah, yeah, yeah. For me, it's sometimes like my body starts feeling a little bit like heavy.
3: Mm.
0: I would say like not a momsal feeling, just like a, it's like a little bit more difficult to like move.
3: Yeah.
0: Yeah. And then it goes into the nose.
3: Ah.
0: Yeah. It goes mom and then ko.
3: Mm.
0: Yeah.
3: Mm.
0: So we're going to learn how to say that
3: okay.
0: in English.
3: 네.
0: Yeah. Let's take a listen. 혹시 영어 아세요? 잘 몰라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오늘 이 환절기랑 우리 무슨 표현 같은 거 가르쳐 주고 있어서 일단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만약에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면은 저에게 알려 주세요. 모르면은 제가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는 몸이 찌부해요.
2: 찌부둑하다.
0: 네.
2: 몸이 찌부둑하다.
0: 네.
2: 네.
0: 그거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2: 영어를 모르는데요.
0: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My body
2: feels
0: sluggish.
2: 네,
0: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제 코가 막혔어요.
2: 코가 막혔어요? 몰라요.
0: 아, my nose is blocked.
2: My nose is blocked.
0: Blocked.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시 다시 기차 탈 거예요?
2: 그냥 자차로 가요.
0: 진짜? 오케이. 이렇게 짧게 와서 다음에 다시 꼭 오랫동안 방문해 주세요.
2: 네, 그럴게요. 네.
0: 감사합니다.
3: 야, 영어도 가르치고 부산 뭐 관광 홍보도 하고 장난 아니네. 우리
0: 진짜. 네. I love 부산. 부산 진짜. 마이 천국.
3: 그래서 이게 몸이 찌부둥해?
0: 찌부둥해. 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 잘못해서.
3: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0: 인터뷰하는 중.
3: 네네네. 아니요. 저도 이게 사실 이거 오늘 배웠습니다. 네. 찌부둥해.
0: 찌부둥해.
3: 네. 찌부둥. 이게 이렇게 쌍이 뭐라지? 쌍지 and 쌍이 비읍부.
0: 네네네.
3: 찌부둥.
0: 혹시 민수 씨 혹시 상은 잘해요? 그 발음이 상.
3: Sometimes.
0: Really?
3: 네.
0: Okay, because I can't.
3: I put it where sometimes it doesn't go.
0: Okay.
3: And I and sometimes I don't use it where it's supposed
0: where it
3: to go.
0: Where it should go. 네. Yeah.

0: for me, I can't do it. And so every time I do the sang, I just go louder. Mm. I'm just like, sal! Cheap, what do you mean? I'm just sorry.
1: 네, 그게 더 크게 만들어. 네, 괜찮습니다.
2: 그런데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 찌뿌뚱.
0: 맞아요. 그거 my body feels sluggish.
2: Sluggish.
0: Sluggish.
2: 네.
0: 그거 뭐 몸이 약간 무거운 느낌 있어요.
1: 맞아요.
0: 움직이는 거 너무 힘들고.
1: 맞아요. 진짜 근데 slug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그 달팽이처럼인데.
1: 맞아요.
0: 그거 그 shell 없어요.
1: 없어요. 그쵸?
0: 없어요. 네.
1: 네. 네. 그냥 집 없는 달팽이.
0: 맞아요.
1: 네.
0: So
1: 근데 진짜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0: 맞아요.
1: Like
0: a tortoise.
1: Exactly.
0: Yeah.
1: Right? So if you're not only moving, but like feeling that way. 그 정도 이렇게 느끼면 I'm feeling sluggish today.
0: My body feels sluggish. I'm feeling sluggish today. 네. There you go.
1: So you 좀 찌뿌둥하고 코가 막힌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코가 네. 막혀서 그거는 우리 my nose is blocked.
1: My nose is blocked.
0: My nose is blocked.
1: 이게 막아졌다.
0: 맞아요.
1: 네.
0: 그리고 우리 또는 I feel stuffy.
1: I feel stuffy.
0: I feel stuffy.
1: Yeah.
0: 근데
1: stuffy는 코뿐만 아니라
0: 맞아요.
1: You feel it in your nose.
0: 맞아요.
1: You feel it in your head too.
0: You do. It's yeah. like a head cold. Yeah.
1: 맞아요. 그래서 yeah. you could say my nose is stuffy, but if you say I feel stuffy, 코뿐만 아니라 뭐 귀도 되고 다. 머리도 되고 다 됩니다.
0: 그냥 이렇게 막힌 느낌 있어요.
1: Exactly.
0: Yeah. So she was really, really fabulous, but she was in a rush to get to her train because she was heading back to Songnam. But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Busan, and I hope she comes back.
1: 감사합니다.
0: I really do.
1: 네,
0: really do.
1: 재방문 네,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네, 재방문해주세요.
1: Who else did you get to talk to?
0: So our next interviewee is a lovely lady who came from Daegu.
1: Oh.
0: Who came from Daegu.
1: 네.
0: Yeah. Now, she spoke to us a little bit about what she does to avoid getting flu in the Hwanjeolgi season.
1: Uh-huh.
0: Now, we taught her an expression that we refer to when we get, you know, when your body can sometimes feel numb in some places.
1: Oh, yeah.
0: Yeah, when you're feeling sick, sometimes it can be localized into one kind of place.
1: Yeah.
0: So we taught her that expression as well. Mm-hmm. But let's take a listen to her intro and her first expression of learning English.
1: 들어가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어디에서 왔어요?
4: 저는 대구에서 왔어요.
3: 어, 진짜요? 어, 부산에서 왜 왔어요?
4: 부산에 이제 애인이 있어가지고 놀러 왔다가 그리고
3: 어, 진짜요? 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요즘에 날씨가 완전 시원해져서 혹시 쉽게 감기가 걸리나요?
4: 아, 저는 감기는 잘 안 걸리는 편이긴 한데 요새 막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콧물이 많이 나고 한다고 들었어요.
3: 감기가 막히는 방법 혹시?
4: 아무래도 일단 몸을 조금 따뜻하게 하고 저녁에는 이제 따뜻한 샤워 같이 하고 따뜻한 음료도 마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3: 아, 네.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영어 할 줄 알아요?
4: A little bit?
3: A little bit? Oh, lovely. 네, 그러면 처음에는 어, 파리 저려.
4: 파리 저려? I don't know.
3: My arm is numb.
4: Numb?
3: 네. My arm.
4: My arm.
3: Is numb.
4: Is numb.
3: 네, 맞아요. 그 느낌 혹시 한 적이 있나요?
4: I know the feeling.
3: Really?
4: Yeah.
1: I mean, we've all felt it at some point. Not just only when you're sick.
0: Yeah.
1: You know, when you like, you sleep on your arm.
0: Yeah.
1: Right? Or you like sit cross-legged for too long.
0: Right. There you go.
1: 그쵸. And you can't feel like 맞아요. Your leg. That 맞아요. What it means is numb.
0: 맞아요.
1: N-U-M-B.
0: 맞아요. 네. N-U-M-B. Numb.
1: 네.
0: 하지만 우리 그 B 발음은 네. 안 나와요.
1: 그쵸.
0: 네. 그냥 numb.
1: Numb입니다.
0: Yeah. So we can also say my arm is asleep.
1: 그렇게
0: My
1: 하죠.
0: arm is asleep. 팔이 자고 있다.
1: 네.
0: 자는 중 못 움직이고.
1: My leg's asleep. My arm's asleep.
0: There you go.
1: 그쵸.
0: Yeah.
1: 네.
0: And this lovely lady, so she was from Daegu, which is obviously where I used to live in Korea.
1: 네.
0: So it's always lovely when I meet people from Daegu. I always feel like, ah, yes, you know. And she came to Busan to visit some friends. And she actually said she doesn't get sick too easily.
1: Okay.
0: But what she recommends is that in this season, you keep your body warm.
1: Oh, but it's so hot.
0: Yeah.
1: 너무 더운데.
0: 아, 민수, 조심해야 해요. Don't get 감기.
1: Oh, 진짜. I haven't used a blanket in like 3 months.
0: You know, me too.
1: Yeah.
0: I can't lie.

0: 뿅다롱.
1: 반갑습니다.
0: 문자정의 시간이 컴백했습니다.
2: 네. 웰컴.
0: 전에 들었어요. 가죽 자켓 벗고 들어오라고. 근데 생각보다 안에 쌀쌀해요.
1: 네.
0: 네. 뭐 덥지 않아 가지고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2: 아.
0: 네. 그 좋아요.
2: 보는데 제가 땀 흘려요. I'm sweating just looking at you.
0: 저는 이 자켓을 입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아이고.
0: 이제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1: 일단 at least you're ready for fall.
0: Yeah.
1: 너무 fall합니다.
0: 너무 fall해요.
2: 네.
0: 우리 민수 씨가 만약에 입으시면요. 와, 테스토스테론 완전
2: 기대하세요, 여러분.
0: 한 다음 달이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1: 다음 달요?
0: 네. 일단... 선글라스. 작년에 한번 하셨잖아요. 작년에.
2: 기대하세요, 여러분.
0: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고요. 일단 우리 두둥님 곁땀 나는 거 다 암 아니에요. 일단 제 문자를 조금 읽으시고 네. 너무 공격 바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1: 곁땀 안 난다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0: 안 젖었어요.
2: 아, 자켓으로 안 보여주세요. 아니요. TMI. Sorry.
0: 자, 오늘 1등은요. 낙지연희님입니다. 아, 이제 어제도 1등, 오늘도 1등. 하지만 이번 주 1등 리스트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점. 월요일은 고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yeah. 낙지연희님이요 정말 꾸준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2: Very grateful.
0: 네.
2: 네.
0: 월요일 빼고는 순위 적으시고 이제 다른 댓글 안 다치거든요.
2: 네. 네. I think a lot of other listeners can take to heart 네. 낙지연희님's effort.
0: 네.
2: 네. 낙지연희 지금 일단 이제 끊겨졌으니까.
0: 네네네.
2: 선물 못 받거든요 이번 주.
0: 맞아요, 맞아요.
2: 그래도 선물 난 필요 없다라고 딱 보여주잖아요.
0: 네네.
2: 여러분. We could all, if we could all be like 낙지연희님, right? And try our best to be 네. first place 네, in the chat.
0: 근데
2: 너무 뭐라 하나요, 제가 지금?
0: 근데 제일 선물 관심 없으시는 건요, 두둥님이에요.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라고 저는 아직도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가지고.
1: 우리 네. 혹시 그거 저도 먹 뭐라고요?
0: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1: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0: 네.
1: 부장님, 이거 우리 미디어 원래
0: 네.
1: 그냥 쫙 이렇게 쳐주세요, 이거.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0: 그 피디님이 민수 씨 영어도 조금 써달라고.
2: 아 맞다, 우리 영어
0: 영어죠. 네, 네. 영어.
2: 가끔씩
0: 그거 깜빡해요. 영어로 뭐라고 해요?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2: 아이 잠깐만,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0: 네. 네.
2: 뭐 I get paid
0: enough.
2: I get paid enough.
0: I get paid enough.
2: 깔끔하게 말, I get paid 네. enough.
0: I get paid enough.
2: 네.
0: 네.
2: 그죠? 뒤 생략되는 게 뭐 네. to 뭐 eat and live. 네.
0: 선생님, 제가 다음에 영어로 질문할 테니까요. 영어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슈가만 땡님 2등 하셨고 달지님이 3등 하셨는데.

0: 이제 3위 안에 들기가 쉽지가 않군요라고 하셨거든요.
1: It was never easy.
0: 근데 우리 PD님께서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달준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2: 누가요?
0: PD님.
2: 와... 이 부장님이 그렇게
0: 그 말투가 장군 같으세요.
2: 네. 네,
0: 이거 진짜 힘 딱 받거든요.
2: 그런 우리 부장님 그런 여유가 있었네요 오늘. 네, 그렇게 encouragement를 네. 보내주기 위해.
0: 그리고 이제 까베님께서 저희가 어제 일부에도 출석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일부 또 들어오셨고요. 미스예님 어제 문자 기억하시나요?
2: 북한님.
0: 곽수사님이신가요?
2: 네,
0: 곽수사님이신가요?라고 어제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2: 아, yes.
0: 근데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2: 네,
0: 곽수산 씨 영어 잘하시네요.
2: I think 네. 북한님 유튜브가 네. 그 계정으로 내 근데 TV 화면으로 보는 거는 그분의 방송인 것 같아요.
0: 아, 화면은 you know what I mean? 그분이고 네. 소리만 민수 씨다.
2: 네. It's 네. you can't mix that up.
0: 아, 그러니까요. 우리 BCA님 그만큼. 여기에 홀리셨다라는 거예요.
2: 네.
0: 이제 못 나가십니다.
2: 일단 웰컴입니다.
0: 그리고 이제 인호잡이 있었는데요. 인호잡 그 2번 분 노래 들으시고 우리 두둥님이 최소 코인 노래방에 월 20만 원은 갖다 바친 목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2: 진짜 그 정도였어요.
0: 네.
2: 그리고 Very surprising.
0: Yeah. 오옹님이라고 새로 오셨거든요.
2: 네.
0: 오옹님. 오옹님.
2: 네.
0: 와.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네요. 라고 또 말씀하셨네요.
2: 진짜.
0: 또 1번 분도 잘하셨어요. 우리 안트로프님께서 잘하신다고 또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2: 오늘도 선수였습니다. 진짜 프로페셔널.
0: 네. 근데 우리 두두님께서 영어로 또 따로 찾아보셨네요. 저도 먹고 살 만큼 법니다.
2: 네.
0: I make a living enough to eat and live.
2: Good for you.
0: 두두님. 굳이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됐는데.
2: 진짜. 끝까지 민수 잘생겼어. 이 다섯 글자 민수 잘생겼어. 여섯 글자.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자
0: 이거,
2: 여기까지
0: 이거 넘기래요. 네. 넘기래요. 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DJ 조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네, 속보가 들어왔어요.
2: 네.
0: 우리 두둥님께서 드디어 답변을 다셨네요. 민수 생겼다.
2: 아...
0: 자리 없어요.
2: 네.
0: 생겼다.
2: 생겼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잘은
0: 네.
2: 그냥 이렇게 생략됐다고 생각할게요.
0: 네.
2: I will accept this. This is acceptable. 받아드리겠습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카이로스님께서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민수 생겼다 이후에 히읗히읗히읗 하셨네요. 공감하신다라는 건가요?
2: 네.
0: 네.
2: 그 공감하는 웃음입니다.
0: 아 빨리 하라고요?
2: 네.
0: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부스터분들요. 제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Did you know를 들으시면서 더 찾아보시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습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2: 오케이.
0: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2: 오케이. Let's hear it.
0: How fast does a fart actually travel when released?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2: 네,
0: 우리가
2: please.
0: 방귀를 낄 때 초속 몇 킬로일까? 지금 박수갈채가
2: 맞추면 혹시 있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If I get this correct, let's just end it here. 왜냐면
0: 네.
2: 이거 we just need to know the speed.
0: 아 맞아요.
2: That's the question you're asking, right? How fast does a fart actually travel when released?
0: 네. 몇 킬로일 것 같아요? 초속 몇 킬로일까요?
2: I'm trying to picture it.
0: 배에 힘을 줬다는 가정하에.
2: 네.
0: 네.
2: How fast does a gas travel?
0: 네.
2: 정답.
0: 몇 킬로죠?
2: 100 kilometers per hour.
0: Nope. 너무 빨라요.
2: 너무 빨라요?
0: 너무 빨라요.
2: 냄새를 그렇게 빨리 오는데 근데.
0: 아. 일단 이거 틀리셨으니까 조금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2: Please,
0: 자, 우선은요. 대장 속에 갇혀있던 가스는요 장 운동으로 인해서 높은 pressure 압력을 받은 상태입니다.
2: 오케이. Okay.
0: 그래서 닫혀있던 항문 괄약근이 열리는 순간 이제 팽창된 상태에서 이제 release가 되는데 이 순간에 초속
2: 죄송한데 can you put down your hands? 너무 손이 describing 하면서
0: 네네네.
2: Again, I can picture something.
0: 자세히 해야죠.
2: 네네.
0: At this moment. The exit speed reaches 3 meters per second, which is about 11 kilometers per hour.
2: 11 kilometers per hour.
0: 이제
2: 빠른 건 아니네.
0: 어린이 그 보호구역보다는 네. 느립니다. 네. 그 한 30km per hour잖아요. 저희

0: 빵귀는요 네. 11입니다. 네.
1: 뭐 꽤나 빨라요.
2: 그렇죠. I mean the fart's not that fast.
0: 근데 그 정도면요. 그 휴먼이 러닝 하는 정도예요.
1: 어 그래요?
0: 네.
1: Usain Bolt's that fast?
0: 어, 그 우리가 그냥
1: 러닝, average human.
0: Average human. 어. 네. 그래서 우리가 러닝 하는 수준의 속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Okay.
0: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네. 그 정도로 빠르면 옆에 있는 사람의 코 속에는 몇 초 만에 들어갈까? 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1: 3.
0: 아니에요. 3 아니고요. 만약에 힘을 진짜 세게 주면 3초고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5 seconds.
1: 5 seconds.
0: 3미터 거리 기준으로. 굉장히 빠른 겁니다.
1: 그래서 the person that farts, 네. 가스 하면 people there get at least 4 to 5 seconds to exit the room, right?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within just 5 seconds,
1: yes.
0: those odor particles penetrate directly into nearby noses.
1: 네.
0: 네. 만약에 뭐 소리를 약간 들었다, 누군가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다, 5초 안에 막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자 우리 닥터순이 문자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1: 이분 오늘 하나 갖고 왔습니다.
0: 네,
2: 네 닥터순님 일단 지금 들어왔는데 뭐라 해야 하긴 했는데 참을게요.
0: 많은
2: 네.
0: 분들의 궁금증 해결했다니
1: 다행입니다.
2: 자 오늘의 Did You Know 했습니다.
1: 바이바이.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2: 주사 이병 신민수는 2026년 9월 16일부로 올스타 잉글리시 스튜디오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축사.
6: 반갑습니다.
2: 네. 누구시죠? 요 쓰면 안 되죠 군대에서. 네네. 누구십니까?
6: 아 댓글이 많이 오네요.
2: 댓글 읽기 부탁드립니다.
6: 아 예. 아, 우리 토리님 반갑습니다. 토리님 군인 아직 예비군이신 과장님, 우리 아 햄찌님, 두둥님, 닥터수님 반갑고요. 아, 예, 저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요.
2: 아 근데 너무 멋져요.
6: 네네. 아 이거 영어로 준비했거든요. I just finished 3 days of reserve training.
2: 네.
6: 네.
2: Army reserve training.
6: 네, Army reserve training. 네.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2: 여러분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6: 네네.
2: 뭐 이거 또 군대 얘기 나오기에 하면서 또 군대 얘기다라고 할 수 있긴 있는데. 이게 대위입니다. 대위.
7: 아요.
2: 이게 다이아몬드 세 개예요.
6: 대위 맞아. 캡틴. I served as a captain.
2: 아니 저도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중대장이 대위였거든요.
6: 예예. 예.
2: 완전 높은 사람이라고 네, 생각했어요. 네. 저는.
7: 와
2: 쭉 서.
6: 아 댓글 굉장히 많네요. 우리 네. 유리의 킴 589님 과장님 예비군이신 거죠? 예비군 맞습니다.
1: 네.
6: 예비군 맞고요.
2: 두성님이 군복 새끼 좀 옛날 거인가요? 아좀
6: 옛날 거예요. 좀 옛날 거예요. 예.
2: 아 근데 이거 디지털 그거잖아요.
6: 아 네.
2: 그 디지털 캐모플라지인데
6: 우리 두둥님 카투사는 아니고요.
1: 네이비입니다.
6: 네이비. 그린 네이비. Yeah, I served as a Korean Navy.
1: Wait, Navy is the same uniform as regular army?
6: 아 네, 똑같아요.
1: 아. I did not know that.
2: 와.
6: 아, 우리 또 두둥님 김미숙님 언제 오시지? 한 나오시네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1: 와, well,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So it seems like you, right after your reserve training, came to the studio.
6: Yeah, I just finished 2 hours ago.
1: 네.
6: 오늘 두 시간 전에 끝나고.
1: 네.
6: 바로 왔어요.
1: 네. 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두 시간 동안 그래서 옷 갈아입을 수도 있었거든요.
6: 아니.
1: He could have changed.
6: 아니.
1: He could have changed. 옷 갈아입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시간이 아니, 있었는데.
6: 아니 아니 밥 먹고 저 멀어가지고.
1: 네.
6: 이 딱 맞지. 아 뭐 그 집에 갔다고 시간이 안 됐어요.
1: 그래요.
6: 예, 예.
1: 아 그래도 이게 더 멋집니다, 사실.
6: 네. 네. 네.
1: 아 김미숙.

0: 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민수 님 하셨네요.
1: 민수 님 반갑습니다. 네네. Welcome, welcome. 네네. 자, another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네. 우리 대위 님 몇 회죠? 오늘
0: 72회입니다.
1: 72회입니다. 네. With our 홍 대위 님.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policies, projects, you know, festivals and events and whatnot put forth by Busan City. 우리 홍 대위 님 will be providing us that information. 자, 우리 오늘 민원부터 들어보겠습니까?
2: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 요약이 나눴어요. 여보.
3: 뭐야?
1: 근데 여보 잠깐만. 왜 또 갑자기 군복이야? 나 여보 나 군복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입고
3: 온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1: 아 그래 알겠어. 근데 여보 나 요즘 나 다이어트 하려고 우리 산책 나 산책했는데 운동화 너무 좋더라. The sneakers that you bought me works like a charm. 좋은 신발 신으면 여보 뭐든지 할 것 같아. The world is your oyster. 그치?
3: 운동 웬일이야? 아니 근데 좋은 데 있잖아. 운동화가 요새 많이 비싸진 것 같아.
1: 여보 say less.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 정부가 좀 강력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Time for the big guns. You know what I'm saying? 그나저나 여보 이번 주말에도 날씨 좋은데 우리 어디 놀러 가야지. 여보 이 군복 입고 놀러 가야지.
3: 그러면 저 날씨도 좋고 군복 입고 다이어트도 하고 하니까 등산?
1: 진짜 아무리 멋져도 등산? Don't start with me, 여보. I'm about to lose it. It's not my jam. 등산 싫어.
3: 그러면 저기 다른 축제나 이벤트 한번 찾아볼까?
1: 역시 music to my ears. 여보 근데 퐁피두 미술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it rings a bell.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치?
3: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1: 그래서 여보 my rule of thumb BEFM 알잖아. 그래서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빨리 물어봐.
2: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운동화 구매, 이벤트나 축제, 부산시 문화예술정책까지 다양한 게 궁금했는데요.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자 오늘 민원 잘 들었습니다. So lots to cover today. 그나저나 오늘 한번 나왔네요.
3: 죄송한 게 어제 제 방송을 못 봐가지고요. 표현은 저기 못 썼어요.
1: 봤다고요?
3: 예예.
1: 네. 그렇죠. 뭐 훈련. 일단 훈련 때문에. 네네네.
3: 우리 또 댓글 그동안 많이 왔거든요. 우리 유리킴 오팔군이 오늘 활발하시네요. 과장님 군복 너무 잘 어울리셔요. It's your personal color.
1: Green is your personal color.
3: 닥터 수님 이제 주제를 못 따라가겠음. 두둥님 예비군 가시느라 대본을 급조하셨네.
1: 네, 빙고입니까?
3: 아 맞아요.
1: 네.
3: 야, say less.
1: Yeah, yeah. 자 좋아요. So let's get into what's going on in Busan City.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2: First one is about policy.
1: Policy.
2: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합니다. Busan City will hold a cultural and arts policy town hall meeting on Wednesday, September 30th at 2:30 p.m. In the main conference room on the first floor of City Hall.
3: 이제 9월 30일 오후 2시 반에 이제 타운홀 미팅을 연다는 소식인데요.
1: 네.
3: 특히 이제 문화 예술 정책에 대해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2: A total of 100 people are expected to attend, including 60 citizens, 30 experts and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terest groups, as well as Mayor 전재수 and also city staff.
1: Okay. So a town hall meeting set to take place. Sounds interesting.
2: 맞습니다. Especially, you know, in a democratic society, citizens' opinions are definite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a policy is necessary or not. So that's the reason why Busan City wants to explain its plans and listen to citizens' ideas and opinions on cultural and art policies.
1: Right, I can't agree more.
2: 맞습니다. Actually, this meeting will consist of two parts. First one is Busan City will explain its plans, and after that, in the second half, participants will discuss some key issues related to cultural and art policies, especially like Pongpidu Museum.
1: Yes.
2: And also Opera House, etc. If you're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meeting, then you can register from today and by next tomorrow using the QR code.
1: Yes.
2: On the 나오죠? 포스터가 나오네요.
4: 아니요.
5: 그거 내렸어요. 우리 부장님이.
4: 없어졌네.
5: 그거는 예, 좀 레그가 있어서 아, 계속 아직 보입니다.
4: 아, 예. 포스터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5: 네.
4: 이거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0: detail,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1: Nice. So that's the Busan City Hall. Town meeting set to take place on the 30th of this month.
2: 저 다시 띄워주셨네요, 저기.
1: 네, thank you so much.
2: 저 보이죠, 저거?
1: QR code. 네, 감사합니다. We have messages coming in.
2: 아, 우리 많이 하셨네요. 우리 네. 닥터 수님 굉장히 소식이 빠르시네요. 네. 폼피두랑 오페라 개막 공연 논의한다고 뉴스 봤는데 그건가 보네요. 라스칼라.
1: 혹시 뭐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 뭐 그거 들은 거 여기 다시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아, 닥터 수님?
2: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아니겠죠?
2: 네네.
1: 네.
2: 하여튼 그 맞아요. 퐁피두 네. 이제 라스칼라 공연 이런 거 논의하는 거고요.
1: 감사합니다.
2: 아 두둥님 부산 문화도시 포스터 얘기만 하면 보게 돼요.
1: 네. 좋습니다. What's next?
2: 아 하나만 더 할까요? 앞에 재밌는 댓글이 와가지고.
1: 네. 하세요.
2: 토리님 민수 건들지 마요.
1: 네. 건들지 마십시오.
2: 두둥님 민수님 미필이세요.
1: 네? 오 이런 거는 이거는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2: 어 새로운 네. 소식이네요.
1: 저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2: 어 몰랐습니다.
1: 네. 저 뭐지 언제 입대했죠?
2: 전 2017년.
1: 2017년. 예. 네. 근데 군생활 언제 얼마 길었죠?
2: 3년 좀 넘겠죠.
1: 아 그때 뭐냐면 이게 예, 대위까지니까 예, 예, 예. 할 말이 없네.
2: 예, 예.
1: 네. 저는 2008년 입대해가지고 아, 네, 2010년에 예, 예. 제대했습니다.
2: 어 네. 좋습니다.
1: 저도 군복 있어요 집에. 입고 와요? 우리 같이 아, 입고 옵시다 다음에.
2: 두둥님 fake news 맞네요. fake news. 네, fake news였고요.
1: 좋아요. What's next?
0: 아, second one is about shoes.
1: Shoes. 네, 신발이네요. 좋아하죠. 네. Tell me more.
0: 아, Busan City will hold the Busan Shoes Promotion and Sales Fair. 이제 부산 신발 홍보 판매전을 열거든요. Especially tomorrow. 내일 엽니다. 내일.
1: 네.
0: Tomorrow from 9 a.m. to 6 p.m. at the Citizens Plaza on the second floor of Busan City Hall.
1: Oh, so that's the Busan 신발 홍보 판매전.
0: 맞습니다.
1: Sounds nice. Sounds fun. Details, please.
0: Yeah. You can meet approximately 20 Busan local shoes brands, and you can get up to 30% of discount.
1: Mm-hmm.
0: Adding to that, if you buy more than 30,000 won, then you can use also, you know, 3,000 won discount coupon.
1: Uh-huh.
0: And adding to that, nowadays, you know, you can get 15% of cashback from 동백전.
1: Yeah.
0: So it means 30% of discount and also 3,000 won coupon.
1: Nice.
0: And 15% of cashback. So totally, you can get maybe 50%
1: 네.
0: of discount.
1: Discounts on discounts on discounts, right?
0: 맞아요.
1: That's good 네, to 네. hear.
2: 거의 50% discount.
1: 네.
0: Mm-hmm. So, you know, visitors... Also adding to that, visitors can check their walking patterns. 이제 똑바로 걷는지, walking patterns.
1: 아 맞아요, 어, 신기하겠다.
0: 네, 그것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And also learn how to walk properly. So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usan City website. 어 저기 나오네요.
1: 네,
0: 저 나오죠. 저기 보면 신발 안에 막 적혀 있어요.
1: 네, all like different brands.
0: Yeah,
1: right?
0: 저기 브랜드 이름입니다.
1: 네, 네. Interesting. 오, 근데 이게 신발, the walking patterns and how you walk 이거 그 analyze 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0: 예, 예.
1: 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as I was coming into the studio today,
0: 네, 네.
1: 그 조한이 형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1: He said he could hear me coming in. 어, 딱 민수다라고 저 발걸음에 들리대요. 네, but that's because I think I drag my feet. Drag my feet은 한국말로 뭐죠?
0: 이 발을 지지끄는
1: 거. 그렇죠, 지지끄는 거. 예. 그런 좀 걸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좀 walking pattern 좀 analyze 하고 좀 고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2: 그래서 살이 많이 쪄서 이렇게.
1: 그거는 네, 그거는 아닙니다. 아, 예. 네, 그건 sorry, 부산 신발 홍보 판매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문자.
2: 아 두둥님이 굉장히 많이 다뤄주셨네요.
1: 네.
2: 아 군복 제발 입고 오지 마세요.
1: 저 아마 못 입을 거예요 아마 지금.
2: 근데 민수 군복 진짜 초록색이듯 옛날 거 와우.
1: 저는 이 디지털 캐모플라즈 전에 예. 있는 캐모플라즈였어요.
0: 예, 예, 예.
1: 네,
0: 예.
1: 그 있잖아요 그거 유행하는 캐모플라즈.
2: 아 네네.
1: 네,
2: 진짜 옛날 거네요.
1: 진짜.
2: 네네.
1: 그렇습니다. 자, what's next?
0: Next one is about event.
1: Okay, what event?
0: Busan City will hold Sign Expo Busan 2026 today through this Sunday at Busan Citizens Park. 다섬 홀.
1: 부산 사인 엑스포. 네,
0: 부산 사인 엑스포.
1: 뭐 사람 사인 할 때 그 사인.
2: 아, 그 사인이 아니고.
1: 네.
2: 이제 간판.
1: 아, like billboards,
0: yeah, yeah, yeah.
1: right? Stuff yeah. like that. Signs.
0: Yeah, this expo is all about sign, 간판. And also you can enjoy the award-winning works from the Busan Outdoor Advertising Awards. 이제 부산 옥외 광고 대상이라는 거기서 상을 받은 이 광고물들을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There will be various categories like creative model advertisements, drawing beautiful signs in our neighborhood, and creative

0: it's a part of basically our society, right? These signs and these placards and whatnot put up on buildings. So that is the Busan Sign Expo taking place starting today. Yeah. Starting today, going until the 20th of this week.
1: 아, 저기 또 나오네요. 저기 수상작 중에 저 샘플입니다.
0: 네.
1: 보이죠?
0: 오. 네네. 오, 예쁘네요.
1: 예예.
0: 네, so that's a Busan Sign Expo. Nice. 네. We have time for one more.
1: 아, 두둥님 네온 사인 왔네요.
0: 네온 사인. 맞죠, 그 네. 네온 사인 할 때. 네. 네온인데 그 원래 발음 네온.
1: 아, 네온 사인.
0: 네온. 네. 네. 자, what's next?
1: Last one is really big events.
0: Oh, save the best for last.
1: In Busan.
0: 네.
1: 2026 Seven Bridge Tour.
0: 오, 야, 이거 들어왔어요.
1: 오, 아세요?
0: 작년에도 이거 소개해 주지 않았어요?
1: 맞아요. Yeah. 2026 Seven Bridge Tour Riding in Busan will be held this Sunday, 6:30 a.m. to 11:30 a.m. At various bridges in Busan. You know, Seven Bridge Tour is one of the most famous bicycle tour program in Busan. And this year, approximately 4,000 riders will join this event. 4,000명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참가 예정입니다.
0: 4,000?
1: 네.
0: That's a lot.
1: 근데 이제 저 중요한 건 신청은 거의 마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소개 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0: 네, 왜요?
1: 신청 때문이 아니고.
0: 네.
1: The route starts at Bexco and passes through Gwangan Bridge, Shinsonde Underground Road, okay. and also Busan Port Bridge, and Namhang Bridge, Chunma Tunnel, and Eusukdo Bridge,
0: yeah.
1: and also coming back to Bexco
0: okay.
1: as well.
0: Uh-huh.
1: So totally 77 kilometers.
0: Ah, I know why you need to tell us.
1: 맞습니다.
0: 네.
1: So riders can enjoy really beautiful scenery
0: 네.
1: and breathtaking views of Busan along the way. But the important thing is, entire routes
0: yeah.
1: will be closed
0: 맞아요.
1: You know, to traffic during the event.
0: 네.
1: 아까 말씀드렸죠. 일요일 6시 반부터 11시 반
0: 네.
1: 아침에.
0: So 여러분 진짜 plan accordingly. 진짜
1: 좀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돼요.
0: 맞습니다. 네. 특히 like these things can 네네. like you know make you late for whatever you're going to like 30, 40 minutes sometimes.
1: 이게 좀 말씀드렸죠.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이 참 핵심적인 우리가 교통 시설이기 때문에
0: 그쵸.
1: 일요일 오전에는 조금 차가 이렇게 좀 밀릴 수 있다.
0: 맞습니다. 네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filling us in. So lots to do, lots to see here in Busan City. Thank you so much. 자, 마지막으로 영어 배우는 타임입니다.
1: 네. 아, 또 댓글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카이로스007님 올스타 덕에 부산 소식을 듣네요.
0: You're welcome입니다.
1: 아, 아, 닥터수님 표 다 팔렸어요. 아, 잘해. 아, 두둥님, 터수님은 정말 부산의 이것저것을 알차게 다 누리시는데.
0: 네, 네. 진짜. 네.
1: 좋습니다.
0: 자, 궁금한 거 뭐입니까?
1: 아, let's learn English together.
0: 네.
1: 우리가 저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0: 네.
1: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아,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좀 곤란한 상황이야.
0: 아, 좀 곤란한 상황이다.
1: 네. 네,
0: 네. 네. I'm in a bit of a jam.
1: 아, 잼이에요?
0: 네, 뭐 I'm in a jam 혹은 I'm in a bit of a jam.
1: 잼이 그 딸기 잼?
0: 나는 뭐, 네, 뭐 딸기 잼 말고 잼이라고 뭐라 그러지? 뭐 traffic jam 뭐 그런
1: 아,
0: 느낌의
1: 예, traffic jam.
0: 네, so I'm in a bit of a jam. 내가 네. 뭐 진행을 못하는 그런 좀 트러블이 있다, right? 네. 그런 상황이면 I'm in a bit of a jam 이라고 하면 됩니다.
1: I'm in a bit of jam.
0: 네. 자, 오늘도 쓰기로 부산 brought to you by 우리 배 대위님.
1: 예예. 예.
0: 네, thank you so much.
1: 배,
0: 자,
1: 예, 예.
0: 차렷! 방송 중성
1: 아, 저희 필승
0: 아 필승 방송 끝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time to wrap up today's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ur last track dedicated to 우리 과장님, 아, 우리 대위님 김광석이 부릅니다. 이등병의 편지.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0: FM 부산 영어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부산. Why do they choose Busan over any other city in Korea? Get ready for their fun and honest stories. From a stunning cityscape embraced by the deep blue sea to mouth-watering food and that warm hospitality. Discover the true vibrant magic of Busan like never before. Expats from around the globe share their vivid stories of settling down along with their special love for this amazing city. Get ready to feel the beat with the hottest, most exciting talk about Busan. Busan Roundtable. Join us every last Friday of the month at 5:20 p.m. Let's dive into the ultimate charm of Busan. Here we go.
3: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4: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3: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4: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3: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4: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3: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8: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혹시 대니얼 씨?
3: Oh, you're Annie. Hi, nice to meet you. I'm Daniel.
2: 아, 제가 소개팅은 처음이라 너무 떨려서요. 일단 앉을게요.
3: Oh, don't worry. I'm a pro at blind dates. I mean, I'm used to meeting people for the first time, so there's no need to be nervous. Trust me.
2: 아, trust. 네, 좀 믿음직스럽네요. 저 혹시 강아지 키우세요? 핸드폰 바탕화면이 강아지네요. 퍼피, your dog?
3: Oh, yes. This is my dog, 호빵. He's been with me for 10 years now, and I can honestly say he's the most precious little baby in the world to me.
2: 어머머, 베이비. 진짜 스윗하시네요. So sweet.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겠잖아. 이 사람 괜찮다. I love dog too.
3: Oh, you love puppies too? Then I'd like to share some hobbies with you then.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2: 저는 노래방, singing room 가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어때요? Let's go 노래방?
3: Oh, 노래방? I'm actually not really in the mood today. I'm sorry. Let's do it another time.
2: 아니, 무드. 아니, 뭐 벌써부터 무드를 잡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얼굴까지 잘생겨가지고 떨리네. 아니, 그 제 말은요. 무드 잡자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속도가 좀 빠르시네요. You are so speedy.
3: Speedy? Oh, then driving is your hobby. So you enjoy speed, huh? Sounds like me too. Let's go for a drive together sometime. I'm definitely in the mood for it.
2: 진짜 이 사람 왜 이래? 나한테 첫눈에 빠진 거야 뭐야? 무드가 뭐야? 오늘 배워볼 표현. 별로 그럴 기분이 아니야. 영어로 뭐라고요?
3: I'm not really in the mood.
2: I'm not really in the mood.
3: Mood는 기분 또는 현재 마음 상태란 뜻으로 I'm not really in the mood라고 하면 싫은 건 아니지만 지금은 내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할 때 쓰는데요.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I'm not really in the mood.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내키지 않는다면 I'm not really in the mood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별로 그럴 기분이 아니야. I'm not really in the mood.
3: I'm not really in the moo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0: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화방송.